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바쁘고 분주한 아침이지만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한없이 유하기만 한 목자가 아니라 또한 강하고 힘있는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히 세상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의 믿음이 나로 두려울 것이 없게 하시며 어제보다 더 멋진 하루를 만들 힘과 열정을 허락하소서. 그 목자의 음성에 순종할 때에 목자가 계획한 모든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입술에서 주님을 향한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소서. 오늘 나의 일터와 해야 할 업무들을 축복하소서.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을 맡겨드립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에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10월 7일 수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 시작이 됐고요. 1시간 더 배경음악 대드립니다. 닉네임 똥강아지님께서 훈디 얘기를 듣고 저 7시 30분으로 딱 알람 설정 완료. 고마워요. 좋은 정보라고 남기셨는데 제가 감사하죠. 예. 조이포유 채널에서 7시 30분부터 쭉 가는 거죠. 저녁까지. 예.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조이포유 채널 개편이 되죠. 가을 개편을 맞아서 2시 프로그램에 가스펠 아워 우리 축복의 사람으로 활동했었던 박요한 목사님께서 DJ로 또 함께하게 됐다는 거. 예. 너무 저도 기대가 되고 우리 채널이 더 활성화가 되고 좀 북적북적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채널로 더 좀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의 조이포유 채널 또 함께 하시는 걸 격하게 환영하고 또 반기겠습니다. 그리고 샬롬 CCM 재방송도 이제 이번 주 주일까지만 들으실 수 있다는 거.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그 자리에 함께합니다. 행복한 엄마님. 어머, 깻잎 논쟁 이후 새우 논쟁이 있었네요. 크크크. 저는 지금 돌 지난 아들과 둘이서만 여행 가려고 짐 싸며 듣는데 여행의 즐거움, 설렘이 샬씨와 더해져서 아주 재밌게 새우 논쟁 들었습니다. 날도 좋고 아들과 둘이 처음 가는 여행.

이미 거의 뭐한 7박 8일 같아요 라고 남기셨는데, 와, 용기를 내신 거예요 이거는. 지금 집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 거, 뭐 친정이 아닌 그냥 정말 여행지로 가시는 거면 용기를 내신 겁니다. 챙길 게뭐 엄청나죠. 내짐 플러스 이제 아이 짐도 한가득인데 거기에다 뭐 챙겨야 할게 상비약 챙겨야죠. 또 기저귀 챙겨야죠. 그리고 체온계 꼭 챙깁니다 저도. 예. 아무튼 아이 컨디션, 예, 좋은 그 상태로 여행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아이는 기억 못하겠지만 사진은 남으니까. 봄보로봄님, 오프닝부터 쭉 들으며 이동 중입니다. 입이 아주 근질근질했어요 저는. 예. 아내와 함께 카페 데이트 훈디 좋았겠습니다. 저희 남편은요, 아무리 분위기가 좋고 또 유명한 곳이어도 커피는 무조건 원샷. 한 20분 앉아 있으면 빨리 나가자고 보채기 시작하거든요. 아, 우리 또 무조건 원샷 하세요 또? 이 남자시네. 예. 그래서 서로를 위해 분위기 있고 운치 있는 카페는 그냥 친구들과 함께 가는 게 가장 좋고요. 새우는 우리 집의 경우는 남편이 까주는 걸로. 그리고요, 훈디, 원래 엄마들은 먹음직, 보암직, 좋은 것은 내 새끼 입으로 가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예. 훈디는, 아니, 남편은 시어머니가 낳고, 내 아이는 내가 낳고. 그쵸. 예, 이게 맞네. 그리고 새우 머리 과자로도 나와요, 라고. 아, 새우 머리를 과자로도 만들어서 바삭하게. 영양가가 여기 많다고 저도 아까 1부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려요. 좋은 또 정보. 5549번으로, 훈디, 저희 가족은 가을 여행 왔습니다. 국가 유산 방문자 여권이라고 혹시 아실까요? 우리나라의 아름답고 멋진 국가 유산들을 찾아 아이들과 도장 찍으며 여행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그 스탬프 찍어서 다 찍으면 무슨 기념품 주고 뭐 그런 건가요? 와, 이거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 우리나라 이렇게 근사하고 멋진 곳이 많다니. 갈 때마다 놀라고 여행의 참맛을 느끼며 여행 중입니다. 오늘은 하동으로 이동해요. 끝까지 안전 여행할 수 있길. 이라고 남기셨는데, 와, 가족 여행을 우리나라의 멋진, 에, 그런 명소들을 찾아서 마치 도장 깨기 하듯. 실제로 그 스탬프를 찍어 도장을 찍으면서 예. 여행 중이신데 지금 뭐 여행하기 너무 좋죠. 예. 대한민국의 멋진 예. 그 여행지 명소 예. 풍광도 좋은 곳들 잘 다니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한정실의 이곡 듣죠. 시편 23편 주는 내 목자.

이 커브 미니스트리, 주님은 나의 좋은 목자 되시며 라는 곡 들었고요. 안성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한정실의 시편 23편, 주는 내 목자까지 세 곡이었습니다. 우리 정정희님, 더 활성화되는 조이포유 되길 소망합니다. 샬롬 남기셨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점점 더 조금씩이라도 많은 분들이 조이포유의 이 채널의 존재를 알게 되고, 또 주변 동료 또 신앙생활 함께하는 분한테 권면하고 그렇게 나누는, 자랑스럽게 좀 소개할 수 있는 채널이 더 될 수 있기를 저희 DJ들도 제작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로코롬님도 와주셨고 사연 고맙습니다. 오뚜기님, 오늘 연찬했습니다. 새벽 예배 다녀와서 늦잠 잤고요. 2부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요 라고 남기셨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땅의 사람님, 예, 함께하고 계시고. 이진아의 시편 17편, 나를 눈동자 같이, 이 곡 듣고, 홍이삭 하나님의 세계 이어드려요.

체육관으로 향하는 일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책, 천재들의 창조적 습관을 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내 의식은 매일 아침 헬스장에서 시작하는 스트레칭과 웨이트 트레이닝이 아닙니다. 내 의식은 바로 택시입니다. 운전사에게 목적지를 말하는 순간 내 의식은 끝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게으름이 개입할 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영감은 가만히 기다릴 때가 아니라 매일 스스로를 연습실로 강제 이동시키는 단단한 습관에서 비롯됨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말씀처럼 영적 성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피곤함과 타협하려는 자아를 꺾고 조용히 성경을 펴는 일, 피곤한 무릎을 꿇고 기도의 첫 마디를 떼는 그 단순하고 단호한 행동이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의식이 됩니다. 세속의 거센 물결 속에서 오늘 하루도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당신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줄 창조적 습관은 무엇입니까?

김단비의 전신갑주였고요. 구자욱의 말씀보자까지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한이바람님, 말씀은 매일 아침

이게 피곤함과 타협하려는 나의 이 연약한 자아를 이겨내고, 피곤해. 하지만 조용히 성경을 일단 펴는 일. 피곤해. 5분만 더 잘까? 피곤한 무릎을 꿇고 기도의 첫마 하나님 아버지. 그게 기도 아니겠어요, 진짜. 예. 단순하고 그 단호한 행동이 내 영혼을 살리는 그런 또 의식이 될수 있다는 거. 오늘의 샬롬 생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안젤로니아 님도 와주셨고, 오랜만에 출책 남겨요. 일터 출근해서 청소 빨래 정리해놓고 지금 커피 한 잔, 커피 타임입니다. 오늘 조금 여유가 있어서 수요 예배도 다녀오려고 하고, 이번 주말에는 새우 먹을게요 라고. 아, 그래요. 예. 요즘 철이라니까 또 제철, 또뭐 생선 이런 음식, 과일, 우리가 또 먹는 것도 그 하나의 또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훈디 6시 제방 없어지는 건 조금 서운해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그래요. 예. 그래도 제 방보다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더 낫죠. 에이, 그렇죠. 조이포유가 더, 제 방, 또 녹음보다는 생방 더 많아지는 그런 또 채널이 될 겁니다. 예. 늘 성원 보내주셔서 감사드려요, 안젤로니아님. 닉네임 순간님께서, 태명이 샬롬이던 큰딸이 벌써 12살 생일이 돼서 전주로 가족여행 가네요. 서우야, 사랑하고 생일 축하해! 라고. 야, 오늘이 그럼 12번째 생일인가요, 서우가? 야, 진짜 좋은 계절, 좋은 날에 탁 태어났네. 서우는 좋겠다, 진짜. 에. 가족여행도 이렇게 가고, 그죠? 우리 태명이었던 샬롬처럼 서우의 삶에 하나님의 그 평안이 늘 깃들기를 바랍니다. 신청곡으로 이곡 청하셨네요. 장하니의 행.

장하니의 행복이었고요. 오늘 마지막 곡은 이 곡입니다. 제이어스 러브레터 전하면서 물러갈게요.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하셔요.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1: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0: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2: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기다리던 전시가 시작되는 날, 또 음반이나 책이 발매가 되는 날, 꼭 가보고 싶던 가게가 문을 여는 날, 바로 그날 그 시간에 맞춰서 문이 열리기

길 기다리며 달려가는 일. 또 요즘 오픈런이라고 해서 이른 아침부터 외투와 의자, 담요까지 준비하고 문 열기를 기다리는 모습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며 찾는다는 건 대단한 정성이죠. 그 열정이 우리를 일어나게 하고 달려가게 하고 집중하게 하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간절히 기다리는 그 자리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뭔가를 절실하게 기다린다는 거는 참 좋은 일 같아요. 삶의 활력도 되고 또 내가 더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니까. 그게 어떤 대상이든 간에 예, 확실히 에너지는 되더라고요. 유재범 삶의 자리에서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합니다. 기다리는 기쁨 당향노조. 제가 이러실 줄 알았죠. 가브리엘님 오셨고요. 멋쟁이님이 신청하신 곡 할렐루야 걸어놨습니다. 굿송 앨범에서 지미선이 부르는 곡입니다.

6018번님의 신청곡 좋은 씨앗 더 좋은 세상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출첵해요. 쉬는 날마다 듣긴 해도 또 글 올리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도 축복받은 하루로 보내세요. 베리베리님. 아니 쉬는 날마다 찾아오시는 거 이것도 쉬운 거 아니거든요. 감사합니다. 담비님, 아르바이트 집 앞에 원하는 시간이 생겨서 지원했는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오픈하는 곳인가 봐요. 아이고, 오픈하는 곳이면 일이 많을 텐데. 그래도 딱 원하는 시간이라고 하시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데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니바람님 감사하고요. 집에서 조이포유 듣고 있으면 시간 진행자들 기다리게 되고요. 또 게시판 보면서 자주 보이는 분들 익숙해서 가족 같고 보이지 않으면 궁금해지고 그럽니다. 아, 그러니까요. 저희도 자주 오시다가 갑자기 소식이 좀 끊기거나 뜸해지면 어디 가셨나, 요즘 바쁘신가, 뭐 하시나 이렇게 궁금하거든요. 그런 마음이죠. 예, 그래서 가족이라 우리가 부릅니다. 청소하는 영배씨님의 신청곡 믿음 따라 어노인팅 앨범에서 들을까요?

최여사님의 글을 보고 요즘 안 보이는 분들 궁금하고 그래요. 그랬더니 마야님이 아이 창에만 안 나타나고 감사히 잘 듣고 있어요. 아름다운 한대님은 전늘잘 듣고 있죠. 그냥 안 붙여 남겨봐요. 감사해요. 얘기 한마디에 또 이렇게 반응해 주셔서 기쁩니다. 주리가 부른 세상 그 자리에서 아 하나님의 은혜라는 부제가 붙은 곡 어노인팅 믿음 따라 두 곡이었고요. 주아랑님 근무 중에 듣고 있어요. 오늘은 가디건을 걸쳤습니다. 네, 좀 쌀쌀하죠? 듣고 싶은 찬양 한홍재 목사의 꿈꾼다. 오늘도 언젠가 내게도 예, 이곡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얼음새꽃으로 오셨군요. 아도니스로 인사를 했었는데요. 오늘부터 얼음새꽃입니다. 탄생화가 복수초인데요. 한글 이름이 얼음새꽃이더라고요. 예쁜 한글 이름 있는 거뭐몇해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오늘에서야 바꿨습니다. 이제는 얼음새꽃으로 만나요. 당향도 처음으로 제새 닉네임 올리려고 오전부터 기다렸어요. 네, 얼음새꽃 예쁩니다. 잘 고치셨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신청하신 곡 나무에는 목소리로 이어서 들을게요.

0: 두 분의 목소리를 같이 들으니까 진짜 비슷하다 싶어요. 나무엔 한웅재. 얼음새꽃님, 예, 닉네임 한 번 더 불러봅니다. 나무엔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지 들었고요. 해리와 해피님께서 따뜻한 블랙커피 한 잔과 진한 브라운이 함께 당양로 듣고 있습니다. 이 둘의 조화, 예, 좋죠. 브라우니를 먹고 있으니까 브라운 워십에 복음 들고 가 듣고 싶어집니다. 가을 색상은 브라운, 디저트는 브라우니, 내가 듣고 싶은 브라운 워십. 이거 무슨 라임이죠? 브라운, 브라우니, 브라운 워십. 네, 브라운 워십에 복음 들고.
1: 우리의 따스한 공정으로 조감난 마음들의 행복을 느낀다. 그리고 두려움을 쳐내는 신뢰와 서러움 뿌리치는 격려를 더한다면 이 땅에

브라운 옷이 복음 들고 따뜻한 아메리카노에 예, 아주 진한 브라우니를 먹는 느낌으로 들었습니다. 꿈꾸는 행복님이 신청하신 곡도 이어서 들을게요. 길이 되신 예수, 오직 예수라는 곡과 같이 있는 버전입니다. 디아코니아 앨범에서 듣죠.

길이 되신 예수 오직 예수 In Christ Alone 디아코니아 앨범에서 들었고요. 1부 끝곡은 마커스 워십 앨범에 있는 주가 주 되심을 이 곡입니다.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0: CBS
1: 인간을 바꾸는 방법은 세 가지다. 시간을 달리 쓰는 것, 사는 곳을 바꾸는 것,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 이 세 가지 방법이 아니면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은 가장 무의미한 행위다. 경제학자 오마이 게니츠가 쓴 난무

0: 24시간 찬양 채널 CBS 조이포유가 오는 10월 12일 월요일부터 더 풍성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2시 5분 인기 찬양 사역자 박요한 목사가 진행하는 박요한의 가스펠 아워가 신설됩니다. 국내외 CCM, 찬송가, 월십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편안한 찬양으로 여러분의 오후를 책임집니다. 지난 1년간 사랑을 받아온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오후 6시까지 1시간 더 은혜로운 찬양으로 여러분 곁에 함께합니다. 오후 6시와 새벽 2시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는 찬양 BGM 찬양하라 내 영혼아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CBS 조이포유의 가을 개편 10월 12일 월요일을 기대해 주세요.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김향란이 부른 가을의 기도. 오늘 내일은 이렇게 가곡으로 좀 2부 첫 곡을 채워볼까 합니다. 가을 느낌이 물씬 나죠? 지은 엄마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따뜻한 찬양곡 많이 들려주세요. 네, 2부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고요. 써님3이라는 아이디 쓰시는데 일하면서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님도 늘 듣고 있는데 출첵은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정원님 목소리 너무 좋은데요. 웃음소리는 또 미소 짓게 합니다. 늘 고마워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좀 쑥스럽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이 웃음소리를 좋아해 주셔서 또 많이 웃으려고 합니다. 사랑하오님, 매일 이어폰으로 들려오는 정원님 목소리 들으면서 일하느라 인사할 타이밍 꾸준히 놓치다가 오랜만에 인사해요. 샬롬. 네, 샬롬입니다. 가브리엘님이 이 좋은 계절에 더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주께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하시면서 주께 가까이 신청해 봐요 하셨어요. 주께 가온이 아니고요. 주께 가까이. 마하나임 님께서 옹기장이와 조수진이 부른 주께 가온이를 신청하셨거든요. 이 곡 먼저 들려드릴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숨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약해질 때마다 제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의 손길을 구합니다. 치료의 과정 속에서 찾아오는 두려움과 불안을 주님의 평안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을 믿음과 오늘을 살아낼 힘을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의 사랑을 기억하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제 삶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감사함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저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하나임님의 기도와 함께 주께 가오니 옹기장의 조수진이 함께 불렀고요. 가브리엘님, 주께 가오니 맞죠? 왠지 그럴 것 같았어요. 하지만 또 덕분에 주께 가까이 남미워십 찬양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러블리포스님이 주일 아침에 우리 찬양대 입장송이 나오니까 너무 좋은데요. 아마 주께 가오니인 것 같아요. 주님의 살림, 작은 교회에서 연로하신 세 분 권사님, 예, 매월 한 번씩 만나서 교제하는데 가는 길에 예쁜 가을꽃을 준비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권사님들의 환한 웃음을 기대합니다. 아, 주님의 살림, 그 마음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요. 권사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실지 꽃을 받고 환하게 웃으시는 그 모습이 그려집니다. 코스모스님, 오늘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드려요. 늘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내 안에 사는 이 신청하신 곡 예람 50 앨범에서 함께합니다.

예람어심 내 안에 사는 이 목마른 사슴 함께 들었습니다. 16111번님 오셨어요. 우리 신랑과 하나 된 지 3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어제는 사소한 일 때문에 다퉈서 결혼 기념일인데 어떻게 하지 고민을 좀 했는데요. 먼저 사과톡 보내줘서 마음이 녹았어요. 오늘 기념일인데 제가 늦게 퇴근해서 그냥 넘어갈 것 같거든요. 항상 부족한 나를 맞춰줘서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 중일 씨. 오래오래 티격태격하며 행복하게 살자유. 사랑해.

이윤화가 부른 행복, 그리고 이재훈의 목소리로 사랑합니다까지 들었습니다. 이거 녹음해서 들려주신다고 했거든요. 1611번님, 서로 기대도 있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투닥투닥 하는 거죠. 행복하고 또 서로가 있어 든든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쭉 이어지길 바라면서 두 곡 함께 했습니다. 한빛이라는 아이디 쓰시네요. 반갑습니다. 샬롬이고요. 문개구름님, 이른 아침부터 밭에 나와서 고구마를 한창 수확하고 있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요. 올해는 고구마가 풍년입니다. 모든 풍년이란 얘기 들으니까 좋네요. 가을 햇볕 그래도 따가우니까 잘 무장하고 나오셨죠? 푸른동사님, 산새소리 또 고향 마을에서 가끔 짖는 소리들로 정겹습니다. 짖는 소리, 뭐 강아지가 짖는 소리도 있고 소가 우는 소리도 있고. 열어주소서 태연님께서, 고등학교 2학년 담임선생님이 카페를 운영하신다고 해서 가는 길이에요. 이제 학교 그만두시고 카페 하시나 보다, 그죠?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시고요. 에베네셀님, 몸이 아픈데 혼자 있으니까 좀 힘듭니다. 찬양 듣고 힘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기도와 함께 신청하신 곡 들려드릴게요. 아미가 부릅니다. 터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한빈님.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은 Way Home 앨범에서 들었는데요. 경환선님, 추억님이 함께 신청하셔서 들었습니다. 유진이님, 지난 주말에 언니들과 또 조카들과 좋은 시간, 맛있는 식사하고 즐겁게 보내고 왔거든요. 근데 담이 걸렸는지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어요. 아이고, 며칠째 지금 고생하시네요. 약 먹고 파스 붙이고 있는데 병원을 가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한결같은 정원님의 목소리가 참 좋아요. 아유, 어떡해요. 담 걸리면 너무 불편하고 아픈데 병원에 가시는 게 맞나? 빨리 나으셔야 될 텐데요. 좋은 친구 2099님은 어머니 진료 중이시래요.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 패밀리님께서 우리 강선영 집사님 신앙의 롤 모델이었던 엄마의 빈자리

빈자리 때문에 문득문득 눈물이 날 때가 있겠지만 늘 그러셨듯이 힘내시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잘 회복되길 기도할게요. 부모와의 이별은 생애 한 번뿐이니까 연습할 수가 없는 슬픔인데 저에게도 머지않아 다가올 거 생각하면

오늘 끝곡은 홍예진, 진아의 목소리로 주만 바라볼지라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네, 쌀쌀합니다. 다니실 때 겉옷 하나쯤은 더 준비를 하셔야겠고요. 건강관리 잘하시고 따뜻한 거 드시고요. 내일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사랑해 CBS.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입니다. 이 찬송은 미국이 낳은 위대한 찬송가 작가 찰스 가브리엘이 작시 작곡한 찬송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그분의 거룩하심을 각자의 삶 속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굳은 결의를 담은 찬송인데요. 주님을 본받아 사는 삶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에 자신을 전폭적으로 내어 맡길 때 비로소 주님을 닮아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죄인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찬송은 우리도 그런 주님을 본받아 주님이 지녔던 거룩한 성품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는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찬송의 성경적 배경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으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전합니다.

0: CBS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추인혁입니다. 한 배달기사가 판자촌 인근으로 음식을 배달하러 갔다가 문 앞에 놓인 돈을 보고 그냥 그대로 두고 왔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지퍼백 안에는 1,000원짜리 지폐와 동전들이 가득했고 3만원 맞아요, 10번 넘게 샜어요 라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배달기사는 그 돈이 뭐 누군가 오래 모은 소중한 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금 통장 깬 돈은 저금해야죠 라고 쪽지를 남기고 음식은 두고 돈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작은 선물처럼 마음을 놓고 온 것이지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다는 건 때로 거창한 기부가 아니라 이런 순간입니다. 누군가의 형편을 헤아리는 마음, 말없이 베푸는 작은 배려, 우리도 내 주변을 조금 더 따뜻하게 살피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줄라이 나눔의 미학. 예, 이 내용대로 정말 많이 가진 사람이 뭐 적게 가진 사람에게 나누는 개념의 나눔이 아닙니다. 네. 적게 가진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을 나눌 수도 있어요. 밥을 사줄 수도 있고.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의외로 그냥 많은, 진짜 많은 가진 그 형님이나 이렇게 주변에 보면 당연히 사줘야 되는 것 같이 사람들은 당연히 돈을 안 내고 당연히 그분이 내는 것처럼 되는 분위기가 꽤 있더라고요. 전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뭐 꼭 많이 가진 사람만이 계속 내야 되는 것도 그냥 내가 적게 가진 사람이요. 고마워서 또 사드리기도 하고 선물을 하기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나눔은요. 나를 축복하는.

하는 건데, 난저 사람 나보다 많고 나는 적으니까 매일 얻어먹거나 선물 받으면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자, 요즘은 어렵고 아이 나누면 나눌 게 없어 하면서 정말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고 정말 중요한, 아, 이 일은 꼭 해야 되는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또 기피하면 또 나눔을 피해가는 거죠. 결국은요, 나누는 건 습관이에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정하는 사람의 삶인 것 같아요. 이래저래 안 나누는 거예요. 안 나누는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가 다 있어요. 네, 제말 맞아요. 맞아요. 좀 올려줘. 맞죠? 예. 네.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는데 경제적인 걸 매일 내가 책임지는 거죠. 믿음은 행함인 걸 기억하시고 많이 나누십시오. 푸른동사님, 로모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푸른동사님 또 텃밭에서 4일 만에 마늘쪽 파다 심었네요. 오늘은 수동의 초기로 잡초 좀 제거하러 했더니 대나무 몇개 베었더니 볼트가 풀려버렸네. 수동 재초기인가요? 재초기? 그걸로 쉽지 않죠. 그렇죠. 요새 뭐 자동이 워낙 많으니까. 아이고 참. 최 여사님, 배달 기사님 존경합니다. 맞아요. 그런 그 순간에 오는 걸, 아이 나 배달하면서 먹고 사는데 이 핑계를 안댄 거죠. 아, 어려운, 나보다 더 어려운 그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참 귀하네요. 오후 출근이라 일찍 테니스 하고 직장 동료들 위해 샌드위치 싸서 출근합니다. 잘 들으면 안전운전 시작합니다. 2770번님. 야, 멋지다. 야, 오후 출근인데 오전에 운동도 하고 직장 동료들도 점심을 준비해서 사가는, 아, 그대는 정말 나눔에, 예, 너무 멋지신 분이네요. 원상남님, 오랜만에 쉬는 날 예전 동료들 만나러 가시는데 진짜 진짜 행복한 시간, 예, 행복한 만남, 따뜻한 추억 담아 오시기 바랍니다. 지은 엄마님 오랜만이에요. 예, 따뜻한 찬양곡 많이 들려드릴게요. 이현수 성훈입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디사이플스의 시선 준비했습니다.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선을 주님께 돌립니다. 내게로부터

0: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1: 모든 아멘. 시선을 네. 주님께. 네. 맞아요. 어디를 바라보냐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만 시선을 빼앗기지 맙시다. 이제 빼앗기지 맙시다. 어제 이어 걷기 운동하고 들어가는 길입니다. 윤희님. 아, 가을은 운동하기 좋은 계절이네요. 아, 최고죠 지금. 완전 최고. 아, 저는 최씨고요. 날씨는 최고고요. 예, 지금 웃어주신 분들은 진짜 믿음도 좋고 마음씨도 좋고 뭐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지연님. 아이고, 14년 동안 거식증과 공황장애라고 하시네요. 아, 주님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지연 씨가 새로 이렇게 새싹이신 것 같은데 좀 만져주시길 주님이. 그건 결국 마음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만져주시길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눈물 나신다고 하셨는데. 아이고, 우리 뭐 처음부터 함께하는 늘 예. 예. 귀영주님이 아프셨대요. 9월 내내 아프셔서 힘드셨다고. 이제 좀 정신 차린다고. 아이고, 아픈 분들이 이렇게 많죠. 주님 만져주시길 기도합니다. 기도는 나의 희망님도 건강 치유 기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프신 분들 뭐 워낙 우리 다 꽤 많으신데 또 이렇게 새롭게 아프다고 올라오니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김 집사님도 눈물이 폭발한다고. 어려운 어떤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주님 아실 거예요 하셨는데 아시겠죠. 그 기도 언제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주의 뜻대로 구하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테니 예. 끝까지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어제 교육 잘 끝내 아름다운님 잘하셨나요? 정말 긴장하셨을 텐데 오늘은 홀가분하게 산책 중이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장지영님도 혈류병 여인 예수님 옷자락 겨자씨 믿음 큰 믿음 산 믿음 이렇게 쭉 써셨어요. 그게 내 삶에 적용하겠다고. 저도요. 예,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죠. 네, 살아가겠죠. 자, 유턴의 내가 어둠 속에서 장지영님이 신청하신 곡인데 이어서 라스트의 원더풀 피스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네, 평화. 백합님 반갑습니다. 연휴가 앞뒤로 있어 여유로운 주간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3, 4, 5, 9, 10, 11일. 야, 직장인들 대박 상품인데요. 상품. 그렇습니다. 이터널님이 중간고사 시작됐나 봐요. 고등학교가 고2 딸내미랑 고등어 굽고 치즈 계란 말이에서 점심. 간 물김치 계속 크네 진짜. 아이 맛있겠네요. 축계 용광님 좋은 배우자 만나길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예, 정말 간절함이 이렇게 글에 있으셔서 아이고. 맑은 물 정수기님이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다시 맞추고 하나님 시선을 따라 사는 삶 되기 원합니다. 아멘. 조영은님이요. 생선구이 백반 전문 식당에 이제 도착하셨겠네요. 잠시 후면 도착이니까. 요새 생선구이 백반집이 꽤 많대요. 왜냐 했더니 그 작가님이 알려주셨는데요. 저 집에서 생선 구움 냄새 나잖아요. 요새 막 냄새 나고 안 빠지고. 예. 집들이 뭐 미국 집처럼 어마무지 큰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막 이러니까 집에 꽉 차고 냄새가. 그러니까 생선을 거의 안 굽는답니다. 그래서 나가서 먹으니까 이제 뭐 되게 좋은, 네. 이제 거죠. 저는 아침에 생선 먹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생선, 김, 계란, 후라이. 아, 이세 개면. 예? 그 다음에 뭐 좋은 그 김치, 콩나물, 국 이런 거. 그거 네 개면 거진, 그 궁중 식사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면. 야, 침이 갑자기 확 몰려오네. 양쪽 아구에서, 예, 그, 뭐죠? 장마철에 계곡에서 물 내려오듯이 이 얘기를 딱 하자마자 침이 확 밀어. 야, 다시 한번 외워보세요. 예. 아, 진짜 맛있겠네요. 사연 하나만 더 볼게요. 점심 식사 후 산책하며 들으며 들어요. 가을 바람도 좋고 따뜻한 햇볕도 좋고 구름 한점 없는 하늘도 너무 예쁘요. 이대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네요. 흉 하고. 떠날 수 없는 환경 상황이신가요? 그럼 잠깐 뭐한 시간이라도 떠났다 오시 나갔다가 오시면 되잖아요. 꼭 멀리 며칠 안 가도 말입니다. 자, 김단비 긍휼. 나무엔 주의 옷자락 만지며.

짐. 이야, 참 좋네요. 아롱별님이 야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에어프라이어에 생선을 구울 때 대파 3개 정도를 깔으래요. 그럼 더 맛있다. 대파는 진짜 모든 요리에 넣으면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대파. 죄송합니다. 웃으라고 한 건데 대박을 일부러 대파로 해봤는데 반응이 없네. 평안감사님이요. 지난 3, 4일 연휴에 라이트하우스 서울숲교회 장년 10명이 천흥소망교회 국내 선교 다녀왔어요. 그 교회는 가장 젊으신 분이 65년생 30명도 채 안 되는 교인으로 옥수수 농사와 도토리 주워 묵을 만들고 팔아서 베트남에 7번째 교회를 세우고 있더라고요. 이야 참. 그러니까 크고 작은 교회는 숫자로 정할 수가 없네요. 정말 저희는 동네 어르신들 초청 나눔하고 왔어요. 마사지 팩, 매니큐어, 손톱, 무좀약 바르기 등등 교회를 통해 배웁니다 하시면서 아이고 멋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라이트하우스는 저기 탱크 목사님 거기 교회 아닌가요? 맞나요? 우리 명가님 대전 다녀오셨다고 대전 추모공원에 엄마 생각나서 눈물 났어요 하시면서 아버지 생각도 났고 대천항도 야 대전에서 대천항 오빠는 얘랑 저랑 셋이서 겸사겸사 2년 만에 식사도 같이 하고 카페 커피도 마시고 아 좋은 시간 보냈네요. 예. 평생 그립죠. 예, 평생 엄마 아빠가 참 그립습니다 진짜. 예. 제 노래를 신청하신 분이 계셔서 네 준비했습니다. 내가 가장 바라는 일 그리고 뉴 제너레이션 워십의 주 날 물 위로 부르셨네 신청하신 분 계세요. 예, 이 곡도 준비했습니다.

네, 뉴 제너레이션 워십 곡이었습니다. 네. 주 날 물 위로 부르셨네. 그전에는 내가 가장 바라는 일이었고요. 아, 여행 가고 싶다는 게 당연히 그건 아니고요. 사무실에 일하러 들어오고 계실다는. 네, 이미 앉았다고. 일해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윤희님 어제 이어 걷기 운동하고 들어가는 길입니다. 가을은 아까 함께 나눴죠. 진짜 걷기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예슨 박예슬님은 사우나를 하셨나 봐요. 개운하게 스트레스 풀리고 짜증났던 게 풀리는 것 같아요. 짜증났던 게 진짜 혈압 받았던 게 저절로 풀렸다고. 창문 열어놓고 환기시키고 잘하셨습니다. 디자인나무님 출석합니다 하시면서 잘 듣고 있다고 축복의 방송 잘 청취하고 있다고 하셔서 야 이렇게 또 축복의 방송이라니까 참 좋네요. 기분도 참 좋습니다. 즐거운 가을날 축복의 나날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들. 광숙 유고님이요 회원 가입하고 이제 항상 듣고 있다가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최토담님이 칼국수 플러스 공깃밥 최고죠. 칼국수 이제 한 3분의 이제 2 정도 먹은 다음에 응? 거기다 넣고 공깃밥 찬밥을 넣어야 돼요. 뜨거운 밥 넣으면 맛없어요. 라면도 똑같고 이 찬밥이 들어가야 그 육수가 잘 스며들기 때문에 맛있대요. 예. 그 정도는 뭐 저도 알고 있어요. 부럽네요. 네. 오세연의 꽃말이 듣고 2부에서 만날게요. 여러분 2부는 더 적극적으로다가 들어와 해주세요.

0: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치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썼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아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4: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입시철이 얼마 남지 않아 공부하고 입시로 정신없이 온 열심을 다해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이 시험 날까지 지치지 않고 마음이 상하지 않고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고 주님 지혜를 허락하시고 시험 당일에도 공부한 것 잊지 않고 다 시험을 치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옆에서 도와주는 식구들에게도 더 편안함과 하나님 안에서의 위로와 격려로 인해 그 시간들을 서로 이해하며 잘 보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중에 교회에 다니다가 안 다니는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 즐기고 놀고 만나고 아니면 열심히 일하다가도 그 허탄하고 허전한 시간에 주님이 떠올라 다시 주님 교회로 오게 하시고 예배를 찾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두 손 높이 들도록 저희 자녀들을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내려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수많은 얘기들과 거짓 뉴스와 가짜 뉴스들이 판치는 때 영상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견고히 먼저 서서 혼탁한 세상에서 분별력을 갖고 예수를 바르게 믿고 주님을 잘 따르며 예수를 많이 닮은 자녀들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취직을 못하고 있다면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달란트에 맞는 직장을 허락하시고 결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믿음 안에 좋은 가정을 꾸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녀들 주 앞에 부탁하며 주님 손을 얹으셔서 치료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이 모든 기도를 주 앞에 드립니다.

네, 주리의 1000번을 불러도 들어와 들어와. 오늘 사과즙 이벤트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냥 딱 500번째 들어오는 분에게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번째 딱 500번째. 예, 여러분 열심히 해서 곧 뭐 만들 수 있으니까요. 아직 300은 안 됐으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시고 인사해 주시고 하이파이브 해주세요. 오, 박정순 권사님 오셨는데요. 아멘. 출첵해요. 울 큰딸도 CBS 후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 좋다. 네,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배영호의 감사 청해 봅니다 하셨는데, 네, 존영의 본명을 알고 계셔서. 아, 참 좋네요. 예, 참 좋습니다.

황소님 오랜만에 오셨고요.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꽤 있는데 써니님도 너무 반갑고 영감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조영은님도 생선으로 점심을 드셨네요. 생선 많이 먹네요 요즘이요. 생선 참 맛있어요. 262번님은 속초는 진짜 진짜 전형적인 우리나라 가을 날씨라고. 이야, 진짜 새파란 하늘 보면 뭔가 이렇게 기분이 진짜 좋아져요. 예, 참 좋아집니다. 자, 샵 7997 모바일 문자와 만나 루인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도 올려주시고요. 뭐 상담도 필요하면 제가 뭐 상담을 잘하진 않지만 또 서로 게시판에 이렇게 답글도 달고 여러분이 함께 또 얘기를 들어주고 하면 좋잖아요. 네. 기도 제목 있으면 올려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부 본격적으로다가 사과즙 갑니다. 신장균 목사님 지금 나무에 올라가셨습니다. 즙 짜려고 사과 따서 이제 점점 사과 철이 이제 오죠. 네, 여러분 많이 달려오셔서 댓글 뭐 디딤돌이란 게 뭐 여러분 한 번 들어오지 말고 10번 들어와도 되니까요. 글 한 번 남기시고 또 하트 하나 남기시고 네, 레인이 하나 올려주시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요? 자, 오은의 1분 1초도 마르지 않는 셈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지선의 충만이었죠. 마르지 않은 샘의 햇빛, 나 영혼의 햇빛 비치니 오은의 1분 1초도 예, 듣고 왔습니다. 자, 뒤짐돌 이렇게 늦게 큰일 난대요. 500도 안 된다고요 오늘. 예, 지금 350도 안 됐으니 여러분 디딤돌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물론 1부 끝나고 2부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신호 대기 때마다 올려봅니다. 코스모스님 같은, 이렇게 코스모스 같은 마음을 갖고 하셔야죠. 네, 디딤돌 부탁합니다. 그냥 뭐 별말 없으시면 그냥 별말 없어요 라고 쓰세요. 그것도 괜찮죠.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보리님은 CBS 후원금 낸 지 벌써 1년이 된다고. 아이고, 참, 감사해요. 뭐, 넉넉한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어려운 중에 내 것을 조금 떼어서 보내는 거죠. 이 일은 왜냐하면 CBS 보내는 일은 24시간 찬양방송이 계속 더 좋게 만들어 갈 수 있고요.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을 CBS는 정말 정말 수많은 어려움과 고소를 당하고 막 이런 일들도 많아. 신천지에 뭐 엄청난 소송을 걸고도 그렇게 당하고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천지를 알리고 그 안에 정말 잘못된 것들을 알려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참 어려운 중에 다른 곳보다 이곳에 현금이 너무 적게 와요. 여러분 조금씩이라도 함께 걸어가 주세요. 지금 전화하면 전화 받을 거고요. 02-2650-7004. 네, 만 원, 2만 원 한 달에 2만 원을 계산해 보니까 그냥 일주일에 커피 한 잔, 그죠? 그냥 보통 뭐 동네 이렇게 저가 커피 말고 보통 커피 일주일에 커피 한 잔 사주는 값이더라고요. 만 원이면 뭐 진짜 이렇게 마주 앉아서 제일 싼 국밥 마주 앉아서 한 그릇씩 먹는 것도 안 되잖아요. 그냥 한 그릇 값이잖아요. 2만 원은 마주 먹는 거고 만 원은 그냥 한 그릇 값을 보내주는 거. 그것밖에 안 되지만 그 돈의 가치가 먹어서 한순간에 30분 만에 없어지지 않고요. 그 가치가 우리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킬 겁니다. 그래서 디딤돌 많이 해주시고 하시다가 그래 02-2650-7004로 전화할까? 그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시면 마음에 오시면 지금 전화 주셔서 네, 함께 걸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이 곰돌이님 오랜만에 어유 덕님도 덕 이 덕이시죠? D-E-O-K님. 네. 정정희님, 하나의 나누님, 디딤돌 오늘 열심히 하시는데 진짜. 고맙습니다. 네. 아, 백드럼님도, 백드럼님, 오랜만에 뵙네요. 행복한 동행님,

오소리님, 주은혜님 등등등등 예. 막 달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디딤돌 계속 네, 400도 안 돼서 500번째 들어온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신청하신 분인데 오늘은 제 시간에 처음으로요. 갈보리 싱어즈의 노래로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시와 그림의 이제 역전되리라 신청하신 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는 곡이 나갔거든요. 7393번님 아들이 취업을 준비하면 많이 힘들어한다고 하셨는데 꼭 원하는 그 일을 행할 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발바닥에 땀나기님이 신청하신 곡이에요. 하나님 부르심이 요즘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 열심으로 기도하며 정말 로이하우스가 하나님 잘 쓰임 받기를 또 필요를 채우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역전들이라 듣고 왔습니다. 주은혜님이 첫 항암하러 입원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주은혜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5초 기도 마음. 주님 완전하게 치유되게 해주시길, 주의 손을 얹어주시길 기도해 주세요.

큰아이가 옹기장이 콘서트 예매해줬어요. 11월에 하는 건데. 그쵸. 앵콜 공연 있습니다. 휴가 나올 때 써야 된다고 PX도 자주 안 간다는데 너무 고맙네요 하셨고. 아유 예쁘다. 찬스리님이 일상을 공유하고 고민을 털어놓고 함께 기도해주는 조이포유가 있어서 늘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식구잖아요. 우리가 식구거든요 진짜. 500번째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조금 더 힘내주세요 여러분. 예. 4180번님이 CBS를 들으니 너무 좋습니다. 저와의 관계가 힘들어 교회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은 제 마음이 문제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CBS 아내를 위해 저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하시면서 주님 아유 기도가 안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무지하게 필요하죠.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연약함 덩어리죠 저도. 네. 그래서 우리가 꼭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되고 믿음의 친구 믿음의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자 끝나기 전에 어서 달려와 주시고 디딤돌 마저 해주셔야 됩니다. 주품샘님 반갑습니다. 이 곡 어때? 세상을 너무나 모른다고 나보고 그대는 얘기하지. 조금은 걱정된 눈빛으로 조금은 미안한 웃음으로 그래 아마 난 세상을 모르나 봐. 혼자 이렇게 먼 길을 떠났나 봐. 하지만 후회는 없지. 울며 웃던 모든 꿈 그것만이 내 세상. 하지만 후회는 없어 찾아 헤맨 모든 꿈 그것만이 내 세상. 정말 우리가 세상을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아닐까요?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조금만 마음이 있어도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정말 진리를 그냥 버려버리죠. 좋은 것만 생겨도. 네. 그런 삶이 참...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싶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세상 그래도 주님 길이라고 묻고 주님의 길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한 발 한 발 살아가면 후회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실 테니까 우리의 연약함이라도 그래 연약했지만 끝까지 좁은 걸 길로 가려고 했던 이녀가 뭐 정미나 인근아 동주나 기자야 남수나 옥서나 그냥 제가 보이는 이름 쭉 불러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어떻든 우리 이 땅 살면서 꼭 해야 될 것 후회 없이 살려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이 세상 길이 주의 뜻인지는 날마다 물어보면서 살아가면 이 노래 가사처럼 후회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국화의 그것만이 내 세상 오늘 이곡 어때입니다.

네, 들국화 그건 많이 내 세상. 믿음 많이 내 세상. 우리 이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네. 해피소울 님이 그래도 혈액암 투병 하셨다가 이제는 거의 완치 판정을 선생님이 하셨다고 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부비동염은요, 저 수술하고 정말 완전히 살 것 같거든요. 삶이. 수술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예. 대학병원에서 전 했거든요. 저희 동네 대학병원이 있으니까. 진짜 살 것 같아요. 제 주변의 사람들이 다 느껴요, 그걸. 정말, 예. 재채기 한번 안 하고, 콧물 안 흘리고, 숨 막혀서 밥 못 먹고, 막 잠자다 깨고 이런 일이 없으니까 너무 살 것 같아요. 예. 방송할 때도 너무 양쪽 막혀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목소리가, 단장님 목소리가 왜 그래? 양쪽 코가 막혀가지고. 막 그래서 우리 애청자 윤주님이 이 옆에 사여가지고 막 또 보내서 코 뚫는 거. 뿌리고 그냥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500은 넘었어요. 여러분 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자, 올리브님도 4시 30분에 오늘 입원이시래요. 수술 내일 아침에 수술한다고 여러분.

어떤 수술인지 얘기는 안 해주셨는데 올리브님이 위해서 지금 오척이도 꼭 해주시고 또 우리 아픈 모든 식구들 주님 정말 만지시고 치료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꽃이야 다음에 그 꽃을 어디다 그대 화단에 꼽아드립니다. 꼽아 심어드립니다. 네, 그대 화단에 이길승의 자녀까지 듣고 왔습니다. 클레란스님 출근하시는군요. 아이고 응원합니다. 근데 제이어스의 기쁨을 한 곡은 없네요. 최근에 발표했나 보죠. 전 디딤돌이 뭔지 못 들었음. 못 먹어도 고고생 은총님. 그래도 들어오셔서 두리뭉실님이 또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과즙 당첨자 있죠. 있습니다. 네, 누구냐면 띠리디리딘. 아, 음악이 좀 이런데. 단다다단. 아, 이게 좀 낫나. 3821번님 임동준님 축하드립니다. 신장균 목사님께서 정성스럽게 키운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서 즙을 꽉 짜가지고 50개들이 한 박스를 보내드립니다. 네. 시간은 며칠이 걸릴지 모르지만 또 전화를 드릴 겁니다. 네. 목사님께서.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디딤돌 하자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항상 한 번도 안 된 적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진짜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디딤돌로 오랜만에 들어오신 분들, 하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오소리님은 오랜만에 듣는 들국화 노래 반갑네요. 가사도 좋고, 그죠? 참 옛 추억이, 음악은 그냥 그때로 바로 우리를 가게 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찬양 부르는 곳에 많이 가서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예, 참 좋은 신앙 습관입니다. 석수님이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 은혜 받고 아들 데리러 가요 하시면서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네, 자녀들 키우고 또 자녀들이 건강하길 또 바라고 또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그 뭐죠? 필사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꼭꼭 가셔서 아유 그때 갈 걸 아유 막 이러지 마시고요. 네, 꼭 들러 가시길 바랍니다. 에스더님, 하하오님 등등 많은 분들도, 보라제비꽃님도 오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끝곡이네요. 집으로 가자. 저도 가려고요. 윤희 엄마님 애기 재우고 달려오셨습니다. 내일 만나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24시간 찬양 채널 CBS 조이포유가 오는 10월 12일 월요일부터 더 풍성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2시 5분 인기 찬양 사역자 박요한 목사가 진행하는 박요한의 가스펠 아워가 신설됩니다. 국내외 CCM, 찬송가, 월십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편안한 찬양으로 여러분의 오후를 책임집니다. 지난 1년간 사랑을 받아온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오후 6시까지 1시간 더 은혜로운 찬양으로 여러분 곁에 함께합니다. 오후 6시와 새벽 2시 세상의 모든 찬양

0: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는 찬양 BGM 찬양하라 내 영혼아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CBS 조이포유의 가을 개편 10월 12일 월요일을 기대해 주세요.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0: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슬픈 노래로 내게 말하지 말라. 인생은 단지 허망한 꿈일 뿐이라고. 삶은 환상이 아니다. 삶은 진지한 것이다. 무덤이 삶의 목적지는 아니다. 아무리 행복해 보인들 미래를 믿지 말라. 죽은 과거는 죽은 이들이나 파묻게 하라. 행동하라. 살아있는 현재 속에서 행동하라. 그러니 이제 우리 일어나 무슨 일이든 하자꾸나. 그 어떤 운명과도 맞설 용기를 가지고 언제나 성취하고 언제나 추구하며 일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자꾸나. 미국의 시인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우의 시 인생 예찬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1: 손님 여러분, 제가 무엇을 팔려고 나왔겠습니까? 칫솔입니다. 칫솔 세트입니다.

0: 자, 이제 여러분께 하나씩 돌려보겠습니다.
1: 손님 여러분, 제가 여기서 몇 개나 팔게 될까요?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걸까요? 4,000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실망했어요. 아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었습니다.
3: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는 오후네요. 독일의 문호 괴테가 임종 무렵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더 많은 빛이 들어오게 하라. 후대 사람들은 이 말을 짧게 메어리히트, 더 많은 빛을 이라고 기억했습니다. 괴테가 정확히 어떤 뜻으로 이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요. 마음속 깊이 와닿는 말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빛을 원하죠. 더 보고 싶고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시편 89편 말씀도 빛에 대해 말합니다.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괴테가 원했던 빛과 시편이 말하는 빛. 가을 햇살 아래 그 빛을 생각하며 찬양 전해드립니다. 찬송가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한웅재의 목소리로 듣고요. 찬송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메리 제인의 찬양으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0: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안산시립합창단의 연주였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찬송가 내 영혼의 빛빛이니 한웅지의 찬양으로 찬송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메리제인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 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수요일 출첵들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멋쟁이님, 감새님, 하하호호님, 준호님, 이터널님, 아스농부님, 심군님, 황동현님, 전야곱님, 최토담님, 오사랑님, 김선주님, 신혜숙님, 띠띠사랑님, 민민하하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선한이웃님이 샬롬, 빛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 오늘 빛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 이렇게 또 출첵 남겨주셨어요. 보라미님이 진디님 전주찬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가을가을하네요. 푸른동사님은 물리치료 받으며 듣고 있고요. 수연님은 파란 가을 하늘에 구름도 예쁘고요. 바람에 흔들리는 초록잎도 좋은 오후네요. 블루딱따구리님은 알람이 울려서 깜놀. 아, 주님을 찬송하면서 알람을 또 설정해 놓으셨군요. 레인보우에 아시죠? 그 프로그램에 알람 지정해 놓으면 그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이제 알람이 자동으로 그 프로그램이 나온다는 거. 뷰 좋은 카페에서 좋은 시간 보내고 있다고 보내주셨습니다. 베토벤님은 혼자 외로이 여행을 갑니다. 광주광역시 지인 만나 오랜만에 회포 풀며 쉬다 오렵니다. 그래도 여행 가는 그곳에 만날 사람이 있다니 다행이네요. 저는 혼자 여행은 엄두도 안 나더라고요. 이게 뭔가 공감할 사람이 없어서 외로울 것 같아요. 근데 또 혼자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태연님은 오늘 아침부터 병원에 다녀왔어요. 50견 전단계래요. 열심히 일하려고 했더니 어깨가 도움이 안 되네요. 이 50견 오기 전에 스트레칭, 어깨 이런 근육을 잘 활용을 하셔서 50견이 오는 걸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아는 사모님, 그 찬양사역팀 러브, 그 멤버인 한선옥 사모님이 50견 때문에 엄청 고생하다가 요가를 배우게 됐대요. 근데 몸이 엄청 좋아지고 50견도 다 나아져서 요가원을 아예 차리게 됐습니다. 예. 진아님이 귤이 벌써 나왔어요. 살콤 하셨네요. 샬롬이 아니고 살콤. 아, 왠지 지금 나온 귤은 엄청 쉴 것 같은데요. 한입 물자마자 그냥 그 미간이 찡그려지는 그런 새콤한 맛이요. 귤 드셔보신 분들 맛이 어떤지도 나눠주세요. 아타카님은 가을은 모든 사람을 시인으로도 사진작가로도 만들어주네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앞에 3, 4, 5, 5 모인 우리들은 찬양을 통해 오케스트라 연주자가 됩니다. 살랑살랑 몸을 흔들며 가을 물결을 타보아요, 전진님. 진님은 지휘자로 오늘의 연주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반갑습니다. 아, 저는 플룻을 연주할까요? 하셨는데. 와우, 이건 뭐. 그대로 갖다가 오프닝으로 써도 될 정도로 아타카님, 가을 느낌 물씬 나는 F 감성이 충만한 우리 아타카님인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세계인들이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먼저 영국의 찬송 작가 찰스 웨슬리.

리가 1740년에 쓴 아침 찬송 Christ whose glory fills the skies 하늘을 가득 채우는 영광의 그리스도여 준비했습니다. 하늘을 가득 채우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의의 태양과 새벽빛 그리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샛별에 비유한 곡인데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침도 어둡고 새날도 기쁨이 없지만 주님의 자비로운 빛이 마음을 비출 때 비로소 참된 하루가 시작된다고 노래합니다. 토머스 암스트롱의 곡으로 영국 성공회 캔터베리 대성당 찬양대의 연주로 듣고요. 찬송가 영혼의 햇빛 예수님 베스퍼스 합창단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그라함 켄드릭의 곡 Shine, Jesus, Shine 예수님 빛을 비추소서 호산나 뮤직의 음원으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하늘을 가득 채우는 영광의 그리스도여, Christ whose glory fills the sky. 영국 성공의 캔터베리 대성당 찬양대 연주였고요. 찬송가 영혼의 햇빛 예수님, 베스퍼스합 창단의 연주에 이어 Shine Jesus Shine, 호산나 뮤직의 음원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하나님의 빛을 따라 걷는 사람은 복되다고 고백하는 시편 89편 11절에서 15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하늘은 주님의 것, 땅도 주님의 것, 세계와 그 안에 가득한 모든 것이 모두 주님께서 기초를 놓으신 것입니다. 자폰산과 아마노스산을 주님이 창조하셨으니 타볼산과 헤르몬산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찬양합니다. 주님의 팔에 능력이 있으며 주님의 손에는 힘이 있으며 주님의 오른손은 높이 들렸습니다. 정의와 공정이 주님의 보좌를 받들고 사랑과 신실이 주님을 시중들며 앞장서갑니다. 축제의 함성을 외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빛나는 얼굴에서 나오는 은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시편 89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 빛 되신 주 예수전도단이었고요. 찬송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헤리티지의 찬양으로 빛으로 비추시네 아이자 61의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금강초록님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1시간 연장을 축하드립니다. 코스모스님도 다음 주부터 2시간 함께할 수 있는 건가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기 전에 도착하네요. 전진아나님 2시간 축하드리고요. 잘 다녀올게요. 하셨는데, 저 이번 명절 때 사위가 왔다 그러셔서 결혼을 벌써 한줄 알았어요. 아, 추석 때 인사 드리려고 온 거였군요. 예비 사위가. 결혼 미리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여행도 잘 다녀오세요. 추억님이 지난번 검진 결과 나왔는데요. 건강검진 모두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동행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추억님이 건강검진 가기 전부터 사연으로 어찌나 걱정을 많이 하시던지 아주 간이 콩알만해진 것 같았어요. 거 보세요. 별일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마음 편히 저녁 드시면 되겠네요. 루미님은 베트남 1500고지 다랭이 마을 지나서 사파고지로 향하는 동안 듣는 음악, 더 은혜가 되네요. 와, 너무 좋으시겠어요. 베트남 사파. 와, 거기 날씨는 어떤가요? 남는 건 사진입니다. 사진 많이 많이 찍어두세요. 선한이유님은 지금 재활병원에서 마지막 치료 받고 있어요. 동료 환자 중에 70대 성도님 계신데요. 가족이 주위에 없어 주일에도 교회에 갈수 없답니다. 성경책도 없어서 제가 강단에서 사용하던 낡은 성경책을 드렸어요. 글자가 큰 성경이 필요하시다 해서요.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주셨다며 기뻐하시는 모습 보니 너무 좋아요. 목사님이시군요, 선한이유님. 그 환자분께 레인보우를 설치해 주세요. 그런 분들께 꼭 필요한 방송이 바로 CBS 조이포유 아닐까요? 24시간 찬양과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소개해 주세요. 조이포유가 바로 나올 수 있게 설정도 해 주시는 거 아시죠? 러버덕님은 우연한 기회로 알게 된 방송 종종 들으러 올 때마다 참 은혜가 되네요. 어쩜 이리 좋은 찬양들을 선곡해 주시는지요. 찬양의 지경이 넓어지는 기분입니다. 나른해지는 오후 다시 하나님을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또 극찬을 해주시니 러버덕님. 근무 중에 이거 조심히 들으셔야 될것 같은데. 이어폰 끼고 듣고 계시나요? 러버덕님. 늘 감사드립니다. 이 찬양 들려드려요. 아타카님의 신청곡, 프렌즈의 연주.

오늘 끝곡 추억님이 보내주신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춘호의 기타 연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시편 89편 말씀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복된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요. 모든 길이 평탄한 사람도 아닙니다. 무엇에 마음을 기울여야 하는지, 누구의 얼굴을 바라봐야 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성공을 향한 박수, 사람들의 인정, 세상의 찬사, 수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들 가운데 어디에 마음을 내어줄지 아는 것이 믿음의 시작인 것 같아요. 내 귀는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내 발은 어느 쪽으로 걷고 있는지, 주의 얼굴빛 안에서 걷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인사드려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1: 대만 타이베이 푸양 에코공원의 연못에서 들리는 개구리들의 합창입니다. 배전박이 개구리, 면천청개구리, 줄무늬 범행콩이의 노래인데요. 이곳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개구리를 조사하는 시민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약 600명의 자원봉사자가 80개의 팀을 이루어 전국의 양서류를 조사합니다. 이들은 공원에 사는 양서류를 기록하고 외래종인 전박이 다리 나무 개구리를 잡고 있는데요. 포획된 외래종은 인근 타이베이 야생조류 구조센터로 보내져 구조된 새들의 먹이로 활용됩니다. 시민과학은 생물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직접 지키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 24시간 찬양 채널 CBS 조이포유가 오는 10월 12일 월요일부터 더 풍성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2시 5분 인기 찬양 사역자 박요한 목사가 진행하는 박요한의 가스펠 아워가 신설됩니다. 국내외 CCM, 찬송가, 월십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편안한 찬양으로 여러분의 오후를 책임집니다. 지난 1년간 사랑을 받아온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오후 6시까지 1시간 더 은혜로운 찬양으로 여러분 곁에 함께합니다. 오후 6시와 새벽 2시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는 찬양 BGM 찬양하라 내 영혼아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CBS 조이포유의 가을 개편 10월 12일 월요일을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일상의 대화까지 모두 말로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의 말에서는 어떤 향기가 나고 있나요? 살면서 참 여러 말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또 장주희 아나운서님처럼 말의 은사가 있는 분을 만나면 굉장히 은혜의 향기가 넘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주님 곁에 머무는 시간.
0: 안 듣는 거 티났어. 네네.
2: 그렇습니다. 아, 네. 맞아. 이렇게 은혜의 향기가 있으면 엄청 좋은데, 저희 개그맨들은 웃기는 은사를 이제 받는 거 확실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저희 개그 중에 정곡을 찔러갖고 뼈 때리는 약간 이런 거라면.

0: 매운 향기 한번 나죠.
1: 네. 그 매운맛도 근데 좀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2: 네. 그렇죠.
1: 근데 이 신앙의 연륜이 말에 또 다 나타나잖아요.
2: 맞아요.
1: 그래서 교회에서는 특히나 더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3: 네. 저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진짜 그걸 말이라고. 약간 이런 거. 예, 그렇게 그 말이라고 해서 다 말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 말에도 인격이 있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4: 인격.
3: 네.
4: 있죠. 그 말은 소리가 아니잖아요. 자연의 소리는 참 듣기가 좋은데 말이 소리이긴 한데 그냥 그런 자연의 소리하고는 다르잖아요.
0: 네.
4: 그 예를 들면 말은 잘한다.
2: 맞아요.
4: 이게 결코 좋은
2: 칭찬은 아니죠.
4: 아니죠.
2: 네.
4: 얼굴은 잘생겼네. 이게 비교해보면은, 그죠? 그 얼굴을 값을 못한다는 거죠? 말은 잘하는데 표현 값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귀로 듣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2: 맞아요.
4: 그냥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상대방에게 들려질 때, 예, 어떻게 들려져야 할까? 분명히 인격이 있는 거죠.
2: 네.
5: 요새 그, 저 청소년들이 그 욕을 안 집어넣으면 욕이 접속사가 돼가지고 구문론이 형성이 안 돼요. 그 창의적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언어가 타락해서 창조보다는 파괴로 가고 있지 않나 염려도 됩니다.
2: 네.
6: 뭐 인격 이상인 것 같아요. 잠언 18장 21절에 보면은 죽고 사는 문제가 혀에 달려 있다고.
2: 아, 네.
6: 그거는 굉장히 무서운 그 말씀인데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인격 차원을 넘어서 생명까지도 빼앗아가는 또 살리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2: 네. 말이 입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고 또 우리의 마음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말에 대해서 정말 조심하게 될 텐데요. 오늘 설교와 문답으로 그 해답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도록 하죠.
7: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3장에서 12절까지인데 세 파트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1절부터 5절에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은 말에 온전하면 온몸이 온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말은 마치 이런 큰 폭풍에 큰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작은 키와 같고 모든 숲을 태울 수 있는 작은 불씨와도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랍비가 제자에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하나 구해와라 그랬더니 소의 혀를 이렇게 구해왔어요. 그 다음날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음식을 구해와라 그랬더니 또 소의 혀를 구해왔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 제자가 아, 혀는요 제일 맛있을 수도 있고 제일 맛도 없을 수도 있다고 그만큼 이 혀가 극에서 극을 갈 수 있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문학치료 트레이너 최연숙 씨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여러 존재론적 물음과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때 우리는 약물이 아닌 언어적 해명, 즉 설명이나 의미 부여의 의지를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다. 언어는 자아의 정체성, 또 존재를 인식하는데, 또 인격, 이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매개라는 것이에요. 이제 6절부터 8절은요, 말의 타락성을 지적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온몸을 더럽히는 것이 바로 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의 매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말은 길들일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쟁이, 이 말쟁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의 말이 아닌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9절부터 12절은 마지막으로 말과 행동의 불일치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말의 타락성이죠.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또 한 입으로 막 저주하고 있고 이게 말의 이중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말과 행동의 불일치성.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로는 뭐 아내를 사랑한다, 자식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도요,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과잉 그 징계보다 과잉 보호가 더 무서워요.

0: 그 아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말 조심해야 되겠죠. 자식을 사랑한다며 상처를 주고, 교회를 사랑한다면서 교회를 파괴하고, 국가를 사랑한다면서 국가를 파괴하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 말씀의 결론은 다음과 같은 것을 권면하고 암시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첫째는 말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을 늘 조심하고 적게 합시다. 두 번째는 타락한 말은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말을 하도록 노력합시다. 마지막으로 말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행의 일치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언어와 창조주 언어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죄악성으로 인하여 말이 저주가 되고 또 파괴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언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 말에 대한 우리나라 격언이 참 많죠.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이 씨가 된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리고 남아이런 중천금.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의 불편함이 사실은 그 첫 걸음이 거의 말과 관계가 되지 않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에 잘못 선택한 단어 하나, 표현 하나 때문에 마음이 상해지고 관계가 뒤틀리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살상 무기가 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는 작은 혀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 덩치 큰 말이 아무리 고집이 세다고 하더라도 입에 재갈 물려놓으면은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또 아무리 큰 배도 그 작은 키로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것처럼, 작은 불 씨앗이 결국은 잡지 못하면은 큰 산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혀가 잘못 사용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망가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큰 파괴로 보여지는 모든 것의 출발점은 아주 작은 혀의 사용에 달려 있다고 보는 거지요. 사실 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표현대로 세치,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9cm 길지 않은 길입니다. 근데 이 짧은 길이의 혀가 좀처럼 통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웬만해서 이 혀가 통제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리 길들이려고 해도 잠깐 그렇게 숨죽인 듯이 있다가 다시 기운이 되살아나는 것이 혀가 아닐까요? 말 한마디 때문에 가정 깨어지는 일이 다반사로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심지어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도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 보면 정말 이 세치혀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에 여러 가지 뭐 자연재해 또 살상 무기의 사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죽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보다 혀의 사용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숫자적으로 따져보면 훨씬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말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아를 어로 슬쩍 바꿉니다. 잘 몰라요. 본인도 모르고 상대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내가 아를 해야 할 것인가, 어를 해야 될 것인가 분명히 판단을 하고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이게 슬쩍슬쩍 편리한 대로 바꾸어 간다는 겁니다.

0: 이렇게 되는 본능이 이미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어요. 알을 어로 바꾸고 싶은 이게 욕망이 그때부터 생겨났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먹지 말라 그러더라. 정말 죽는다? 아니야. 죽을까 하노라. 살짝살짝 살짝 바꾸는 것은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 인간의 본성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아 하면은 정리될 걸 어로 해서 슬쩍 넘어가려고 그러고 아를 사용해서 어를 하게 되면은 숨을 쉬게 할 걸 아로 사용함으로써 죽여버리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아까 우리 서두에서도 그런 얘기 나눴습니다만 말에는 인격이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바꾸는 것,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인격을 바꾸는 겁니다. 내면의 세계가 바뀌어져야 말의 표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은 잘한다. 이 표현 그거잖아요. 인격은 전혀 아닌데 표현은 너무 좋다는 거죠. 인격이 다듬어지면은 그 말의 표현이 훨씬 더 아름답게 그대로 다가와 들리는 건데 인격이 아닌 것에서 되어지는 표현이기 때문에 말은 잘한다 라고 비아냥 비꼬임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 말에는 죽이는 힘도 있을 뿐더러 반대로 살리는 힘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쪽으로 사용하라고 늘 권면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혀의 사용은 상대를 죽이고 곤경에 빠뜨리기 위함으로 사용되어지기보다는 위로하고 곤경에서 건져내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힘을 가진 원래의 그 기능대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여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을 빌어주는 이 모습으로 말입니다. 오늘 다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내 혀가 사용되어지고 있는지를 잘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혀의 사용이 참으로 중요한데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혀의 사용을 순기능적으로 사용하시길 원하는데 우리의 삶에서 역기능의 쾌감이 너무 커서 오히려 상대방을 짓밟고 곤경에 빠뜨리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잘못된 본능의식이 자꾸만 작동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혀의 사용, 말의 힘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 네, 혀에 대한 그 중요성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죠.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은 죽고 사는 문제가 혀에 달려 있다고 아주 무서운 말씀을 이제 해주고 있고요. 야고보서 3장 5절에 보면은 혀는 굉장히 작은 거지만 모든 나무를 다 태운다. 그렇게 그러니까 다 망가뜨린다는 거죠. 사랑과 관계를 다 망가뜨리는 게 혀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은 이건 제가 참 두려워하기도 하면서 좋아하는 말씀인데 혀를 제갈물리지 않으면 경건은 헛것이다. 경건과 연결을 해서 그 혀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앞에서 이제 두 목사님께서 성경적 의미 또 이 혀와 말에 대한 일반적 의미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구체적인 그 사례 하나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성경에서 이 혀의 능력이 그리고 이 혀의 그 이제 그 결과들이 얼마나 무서운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얘기해 주시는데 그것을 현대적으로 증명을 해준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존 가트맨이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또 부인은 줄리 가트맨이라고 하는 이 박사 부부이신데 워싱턴 대학의 명예 교수이면서 감정 코칭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이제 그 문을 연 이제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그 이분의 연구가 굉장히 권위적이고 또 정확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표본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연구의 표본이 많으면 그만큼 오차 범위가 작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느 정도로 연구를 했는가 하면은 3,600쌍의 부부를 연구했습니다. 별로 놀리지 않으신군요. 3,600쌍, 거진 7,000명이 되는 사람을

0: 36년간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부부를 연구를 하면서 깨지는 가정, 깨지지 않는 가정을 이 언어로 이제 어떻게 이제 보느냐, 그걸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부부가 왔을 때, 상담하러 왔을 때 둘이 사용하는 언어만 보면은 앞으로 깨질 것이다, 계속 살 것이다 하는 것을 쪽집게 같이 이렇게 알아낼 정도로 그렇게 이제 많은 사례를 이제 갖고 계시는데, 그분이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그러니까 3600쌍을 36년 연구한 결과 무슨 이제 말을 하시는가 하면은, 가정이 깨지는 이유는 갈등의 본질 때문이 아니고 싸우는 방식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말로 싸우고 감정으로 하다 보니까 본질은 다 없어지고 결국은 관계가 깨지게 되더라라고 하는데, 그 네 가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비난과 방어와 경멸과 담쌓기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파멸로 가는 내 기수, 그러니까 이 승마 기수 있잖아요. 파멸로 몰고 가는 종말을 예고하는 이제 기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난, 방어, 경멸, 담쌓기. 하나씩 잠깐 보면은요. 비난은 비난하는 말이죠. 당신은 어떻게 된 사람이 그 모양이야. 당신은 왜 말이 이따위로 해. 뭐 이런 거요. 우리 항상 주변에서 나오는 말이죠. 당신은 항상 그렇지 뭐. 당신은 절대 그런 거 못해. 기념일인데 한 번이라도 기억해줬어? 뭐 이런 거. 다들 결혼하셨나요?
1: 네.
0: 예.
1: 이런 쪽으로.
0: 네. 그 여기에서 이 가트만 그 박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위험한 부사를 쓰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어를 할 때 무의식적으로 이 위험한 부사를 많이 쓰는데, 이게 맨날, 한 번도, 항상, 하나도, 이런 것은 남들을 경멸할 때 쓰면은 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생활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가 방어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은, 그러면 넌 뭘 잘했는데? 하면서 방어를 하는 거예요. 당신도 그러잖아. 너희 집도 마찬가지지 뭐. 이런 얘기들. 왜 나만 잘못했다고 그래. 이런 방어의 핵심은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다. 나는 잘못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건데, 그 네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이 마음이 관계를 깨뜨린다고 하는 거예요. 파멸로 이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죠. 세 번째는 경멸이랍니다. 경멸. 어쭈? 요거 아주 나쁘대요.
2: 네.
0: 부부들이 대화할 때 이 세대가리야 이러는 거. 이거 방송용으로 괜찮은 건가요? 네. 아유 이뚱보 아줌마. 아이 이 옆에 남편 좀 본받아 뭐 이런 거. 예, 주제 파악이나 하시지. 이런 그 말은 이제 경멸인데, 이 경멸을 이 네 가지 중에서 요소 중에서 가장 나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가트맨 박사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 경멸은 관계에 황산을 뿌리는 거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관계가 회복이 돼도 상처가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경멸은 더더욱 안 좋다라고 얘기하고, 맨 마지막이 담쌓기라고 하는 겁니다. 어휴 지겨워 또 시작이군. 그래 혼자 실컷 떠들어라. 이럴 땐 그저 피하는 게 상책이지. 이게 아주 위험한 거래요. 그 사람들이 간혹 얘기를 해요. 관계가 안 좋은데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이 우리 부부는 싸움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담쌓기는 하거든요. 담쌓기가 싸움보다 더 안 좋은 겁니다. 왜냐면은 차라리 싸움을 하면은 회복이 가능한데, 담쌓기는 파멸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래요. 그래서 혀를 제갈물리지 않으면 그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하는 야고보 사도의 말은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혀를 이 네 가지 그 경멸하고 또 방어하고 담쌓기하고 그 다음에 비난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정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관계를 다 깨뜨리게 되는, 사람을 죽이게 되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갖게 되는데, 오늘은 이 사례를 우리가 보면서 생명을 줄 것이냐 사망을 줄 것이냐 하는 그 마음을 좀 갖고 우리 혀에 대한 절제를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로 생명을 주기도 하고 또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두렵습니다. 우리의 혀를 잘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관계가 파멸로

0: 가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2: 저도 평생 말에 대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직업인지라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귀가 쫑긋한데 성경에서 이 말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거 보면 상당히 무섭고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도 오늘 또 그랬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말이 참 빠른 것 같아요. 행동보다도 손이나 발이 나가기 전에 말이 먼저 나가는 것 같은데 뱉어놓고 보면은 아차 어떡하지 거둘 수도 없고 이런 순간 진짜 많지 않나요?
3: 네, 맞아요. 네. 그 뱉어놓는 말이 계속 기억나서 잠 못 드는 밤을 이루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또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저는 또 생겼거든요. 말과 마음을 어떻게 하면 일치시킬 수 있을까?
2: 맞아요.
3: 솔직히 마음은 아닌데 말은 그냥 좋게 나갈 때가 있어요.
2: 반대로.
3: 마음은 아닌데 맞아. 말이 막 나쁘게 나갈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말과 마음을 일치시킬 수 있을까요?
4: 제 생각에는 말과 마음이 다르다는 건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심리학자들이 말, 생각, 마음, 습관, 몸 이게 하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속이 없는 말을 했다고 그러지만 그거 다 들킵니다. 속에 있는 말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 말이 혀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정말 몸과 이 마음에서 다 나오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어느 때는 그냥 안어만 줘도 말이 통하잖아요. 왜냐면은 말과 생각과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네. 그래서 마음에 그리스도를 품을 때 우리 언어가 그리스도의 언어로 나오지 않을까. 혀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5: 그 마음이 혀로 연결되어서 이제 표출되어지는 건데 전 이렇게 한번 좀 그 질문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마음과 말의 시차를 한번 둬보라. 시차. 그러니까 이 시차가 없이 나오니까 말이 먼저 튀어나오는 거예요.
6: 맞아요. 이게
5: 아직 생각과 마음에는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2: 맞아요.
5: 근데 혀가 그냥 참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혀는 자기에게 우선순위를 달라고 하거든요. 그 혀를 좀 잡아놓는 거예요. 여기서 우선순위는 네가 아니야. 라고 시차를 잠깐 두면은 가지치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좀 거친 표현이 정제되어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경험 중에 하나가 언젠가 이런 주제로 좀 얘기를 나누면서 사실 우리가 얼마나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지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뱉어놓은 말을 다 기억을 못하니까 잊어버려요. 그럼 하루 중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했는가를 되돌려보는 이걸 한번 해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긴 시간 동안 녹음하는 장비는 없었고 한 서너 시간 정도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녹음을 하라고 말하는 거. 집에 가서 한번 조용히 저녁 시간에 틀어보라고. 그리고 이 말을 한 상황이 어땠는지는 알잖아요. 왜 내가 이 표현을 했지? 왜 이렇게 말을 못했을까? 그때서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시차를 잠깐 두면은 그래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건 안 했어야 되는데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얼마나 많은 말 중에 불필요한 말,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하루를 사는가 여기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없으니까 나는 다 괜찮은 말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신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치명적이 될 수 있거든요.
2: 그쵸.
5: 그래서 그런 걸 먼저 한번 좀 확인해 보는 재미삼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2: 좋은 팁인데요. 네.
0: 저는 그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번에 야고보서 1장 26절이 너무 이렇게 두렵더라고요. 혀를 제갈물리지 않으면 그 경건은 헛것이다. 경건하고 이제 연결을 해주시는데 성경에 또 다른 데 보면은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고 연습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0: 이 혀를 쓰는 것도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드는데, 이제 제 스스로 오래전부터 이제 그 훈련하는 것, 애써서 이 말에 대해서 내가 그 신실하게 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게 하나 있는데, 전체를 다할순 없고, 가만히 보니까 제가 실없는 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또 거짓말도 결국은 하게 되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기도해 드릴게요 하는 말이죠. 목사로서 너무 많이 그 얘기를, 말을, 남발을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결국 기도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잘 알았습니다, 들었습니다 하는 뜻하고,
1: 그렇죠.
0: 별반 다르지 않게 그냥 제가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는, 기도 부탁합니다. 그러면, 예, 기도해 드릴게요. 제가 무슨 상황을 듣고 그러면 기도해 드릴게요 하면은요, 뭐 전화로 얘기를 한다든지 말을 한다든지 하면은 전화를 끊으면 바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만났다가 헤어지면 돌아서서 자, 1분이라도 기도를 하죠. 그래서 그 기도해 드릴게요 하는 것을 지켜야 되겠다. 꼭 기도를 해드리겠다고 한다면 반드시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다 기억하고, 그래서 그 하나씩 하나씩 이제 연습을 해나가는데, 그런 연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것만 하는데 이제 조금씩 영역을 좀 넓혀 나가야죠. 그래서 제가 한 말에 대해서는 지켜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훈련, 연습.
2: 문자하면서도 기도해 드릴게요. 쓴거다 취소해야 되겠다. 다 못한 거. 어떡하죠?
1: 할게 많네요.
2: 네.
1: 살면서 저희가 말로 흥하고 혹은 또 말로 망하고 뭐 그런 경험들을 꽤 하게 되는데요. 또 그리고 또 누구한테 들은 말 한마디 때문에 저희가 위축되기도 하고
2: 맞아요.
1: 또 어떨 때는 저희가 절망해서 힘을 얻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목사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때 들으셨던 말들은 어떤 말들이셨을까요?
3: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저한테 영향을 준두 말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8살 때 이제 한국을 떠났는데, 그 옛날에는 주일학교 수요일 저녁 예배도 있었어요. 또 우리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한영군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너무 기도를 예쁘게 했네요. 그랬어요. 그 선생님이. 근데 그한 번의 칭찬이, 마크 트웨인이 한 번의 칭찬으로 두 달을 산다 그러는데, 전두 달이 아니라 평생 갔어요. 한영군 기도 너무 예쁘게 했어요. 이렇게 하셨는데, 수십 년 후에 제가 그 미국에서 비몽사몽 간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나타나셨는데, 제 앞에 그분이 바로 그분이세요. 그래서 한영군 신학교 가게, 그래서 신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 종류의 언어가 있잖아요. 뭐 잠언도 있고 율법도 있고 다 있는데, 저는 지혜의 언어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박사학위 하러 갈때 우리 미국의 데이비드 덤바 교수님이 저한테 제가 영어 이름 피터인데, 피터, 네가 똑똑하면 석사까지 할 거고 인내하면 박사까지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과정 6년을 하면서 7번 빠꾸 맞았어요. 그럴 때마다 포기하려고 하다가 똑똑하면 석사까지 하고 인내하면 박사까지 해. 그래서 그냥 계속 갖다 빠꾸 맞아도 또 갖다 내고 또 갖다 내고, 나중에 교수님이 불안해요. 그래서 할수 없이 저한테 박사학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이 언어라는 게 얼마나 저한테는 그두 가지가 큰 영향을 줬어요. 말이 저를 살린 거죠.
0: 저는 그큰 힘이 됐던 그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리면은, 가정적으로 좀 어려웠었거든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결혼을 막 하던 이제 해예요. 전도사 시절에 저희 어머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그 뒤로 17년을 누워 계셔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쓰러지시고 그뭐 치료하는 과정에 가족들하고 갈등이 이제 굉장히 많았어요. 너무너무 힘든 관계가 다 깨지고 이제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해서, 제가 신학교를 더 이상 다니지 못하고 사역을 못하고 일반 이제 직업을 가져야 되는, 그래서 어머니 병그 이제 수발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그때 그 봉사하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예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그 사정을 말씀드리고 이제 교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담임 목사님 초청을 해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소위 신방으로 오신 거죠. 신방으로 오셔서 이제 예배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제 상황과 사정을 쭉 얘기하고 이제 더 이상 이 길을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0: 그 담임 목사님 말씀이 이제 잊혀지지 않는 게 오전도사는 그래서 나중에 목회를 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위로하는 목회자가 될 거라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일찍 경험을 하면은 나중에 교인들, 많은 어려움 있는 교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될 거다. 뭐 아무 얘기도 아니고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 상황에서 저에게는 그게 굉장히 큰 용기가 되고 힘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 사임하고 이 길을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지 못하고 계속 힘들고 어려워도 이제 그 신학교 졸업을 하고 또 이제 전도사가 계속 하고 목사가 되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목사님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어려움을 버텼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이 그래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가지고 잘 결정을 해 오전도사 결정하는 게 제일 좋을 거야 뭐 이렇게만 얘기하셨어도 저는 그만뒀을 텐데 오히려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큰 저는 그 힘을 얻었던 기억이 나고 지금까지 생각이 납니다.
1: 네. 요새 저희가 7살 된 아들한테 또 사람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어. 그래서 말의 소중함과 예쁜 말을 쓰는 것들. 뭐만 해도 넌 싫어 가. 이게 되지 않도록 이 말은 죽이는 말이야. 너 마음에 칼 꽂히는 말이고 친구 말에 칼 꽂히는 말이야. 이러면서 말에 대해서 엄청 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크리스찬이고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하냐면 하나님은 말씀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근데 말은 왜 이러냐고요. 말이라는 게 자꾸 왜 이러냐고요. 이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비속어들 그리고 감정적인 이런 말들 통제가 과연 가능하긴 할까요? 좀 의문입니다. 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렵죠. 저도 너무 어려워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2: 제 생각에 그 말의 여러 기능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말은 소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우리의 말이 보통 선포적이죠. 네. 근데 저는 사실 목사가 된 이후에 굉장히 그 문제가 저한테 심각해요. 왜냐면 목사다 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약혼은 우리 아내를 한번 보고 두 주일 만에 약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은 1년 6개월이 걸렸어요. 왜냐하면은 약혼하고 이렇게 아내는 자기 기숙사를 가고 저는 신대원을 갔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말씀이 좋아서 매일 전화로 뭐 창세기 강의, 출애굽기 강의 일방적으로 조직신화 뭐
3: 그게 계속을 하셨군요.
2: 예예 예, 일방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답이 없으니까 그 뭐 예, 결혼에 대한 책이란 책은 다 사서 한 50권을 사가지고 일주일에 세 페이지를 요약해서 1년을 보냈어요. 50주를. 와. 한 번도 안 읽어봤다 그러죠. 답장도 한 번도 안 했어요.
3: 너무 솔직해지네요.
2: 그래서 이거 일방적인 게 제일 문제라. 예, 말을 고치려면 먼저 말하기 전에 경청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근데 요새 최근에 좀 나이가 들어서 노력하고 있는데 목사 직업이라 그런지 좀 힘들어요. 근데 경청이 너무 중요하고 좀 먼저 많이 듣고 해야 되는데 지금 고쳐가고 있습니다.
4: 번외로 사모님이 어떤 부분에서 마음을 여셨는지 궁금하네요. 답장도 한 번. 예,
2: 입을 다무니까 여기 시작하죠.
1: 입이구나.
3: 원래 말하기의 완성은 듣기라고 저희가 또 가르치거든요. 네, 경청 중요하죠.
0: 그 질문이 네. 그 이렇게 죽이는 말을 자꾸 하는데 어떡하냐 이제 그거잖아요. 그 긍정 심리학이라고 있는데 이 바바라 프레드릭슨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긍정 심리학자가 있어요.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그 대학의 이제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수주를 받아서. 생산성이 높은 기업하고 낮은 기업하고 좀 연구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60개 기업을 이제 그 연구를 합니다. 근데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의 언어와 생산성이 굉장히 낮은 팀들의 언어가 확연히 달랐다는 거예요. 평균이 긍정적인 말을 세 번을 하면 부정적인 말을 한 번을 하는 게 이제 평균이래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2.9:1인데 그러니까 죽이는 말 한 번 하면은 살리는 말을 세 번을 하는 게 평균인데 생산성이 높은 팀들은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한 다섯 번 정도 그 살리는 말

0: 말들을 하더래요. 칭찬을 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생산성이 최하인 그룹을 보니까 1대1인 거예요. 1대1. 그러니까 칭찬하는 말을 해도 죽이는 말하고 똑같이 한 번하고 한 번하고 하면은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산성이 제일 낮다고 얘기를 해서 그분은 그 금정의 황금 비율을 3대1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죽이는 말을 안 할 수는 없겠죠. 우리도 뭐 어떻게 혀를 제어를 못합니다. 안 할 수는 없는데 긍정하는 살리는 말을 점점 늘려나가는 거죠. 최소한 죽이는 말 한 번 했으면 살리는 말은 세 번은 해야 돼요. 그리고 가정이 행복하려면은 이분은 다섯 번을 하라고 제안을 해줍니다. 다섯 번.
1: 이게 말로 인해서 사실 사람이 멀어지기도 하지만 또 말 때문에 가까워지기도 하고 우리가 쓰는 말에 긍정적인 쪽에 정말 먹이를 많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어떤 질문을 드려도 이렇게 또 아주 정성스럽게 대답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또 저희가 또 돌발 질문을 또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어떤 분이 가지고 계신지. 네.
2: 돌발 질문은 좀 안 이쁠 수도 있어요. 말이.
1: 말이 조금 거칠 수도 있지만.
3: 네.
4: 알겠습니다.
3: 전에 이런 게 없었는데.
1: 네. 전에 이런 게
4: 없었는데. 저도 모르는 질문 내용을
3: 이렇게 출연하기가 부담스러워지고요.
4: 네. 질문이 두 개네요. 네. 자,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고 5초 후에 후회해본 적이 있다 없다?
3: 아, 있다.
5: 있다.
2: 있다. 네, 의심되네요. 네.
0: 네. 정답은 많답니다.
1: 근데 사실 5초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런데 금방 또 그렇게 알아차린다는 거는 굉장한 또 인식이 있으신 것 같아요.
6: 방금 지금까지 나눈 얘기가 네. 왜 우리가 좋은 말을 해야 되는지 나쁜 말의 폐해가 어떤 건지 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
1: 어렵죠.
6: 그렇죠.
1: 어렵죠.
6: 후회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혀를 길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1: 그렇죠.
6: 진짜 큰 숙제예요. 목사가 늘 정답을 주지만은 정답대로 살지 못해서 이런 자리가 참 부담스럽거든요.
0: 네. 저는 하도 실수를 많이 해서 네. 아까 그 연습하고 훈련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 방법이 막 화가 나고 아내하고 이제 싸울 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문제로 화가 나면 그냥 잡니다. 네, 자고 일어나면 조금 생각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1: 정리할 시간을 가지시는군요.
0: 목사님께서 시간차를 두라고 하는 게 저는 자고 일어나는 것으로 그게 이제 훈련이 좀 돼가지고
6: 근데 궁금한
2: 사모님 입장에서
3: 목사님의 주무시는 모습을 보고 사모님의 마음은 참 편해가지고
0: 네, 제 성격이 제가 이제 이북 피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잘 아니까 오히려 자는 거를 더 편하게 합니다. 사람이 화 내지 않고 한테고 쉬는구나.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게 그 이해가 되니까.
4: 저는 가끔 이런 생각돼요. 애를 하나 더 낳았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내가 애가 하나 더 있다 그러면은 내가 그동안 내 딸에게 그 말로 상처 준 거를 이제는 안 줄 수 있겠다. 후회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내에 대해서는 아내를 또 하나 둘 수는 없잖아요.
7: 그래서 뭐 아내한테는 평생 그냥 빚진 자를 이렇게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네.
4: 아, 그럼 바로 이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나오려던 말을 하나님 은혜로 참아서 하지 않았더니 지나고 보니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런 적이 있다 없다?
6: 있다.
0: 있다.
1: 있다.
6: 많죠.
1: 네. 이것도 있다. 네. 네.
7: 제가 먼저 할까요?
1: 네.
7: 제가 너무 있어서. 우리 애가 어렸을 때 미국에서 살아나면서 할머니한테 맡기니까 우리는 이제 아내하고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비디오만 보는 거야, 사극. 주말에 이렇게 데리러 가면 아빠 성이 만극하고 나고.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영어 때문에 좀 딸리고 어렸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너는 그냥 하나님한테 정직하게 살면 되고 다만 두 가지만 꼭 지켜라. 컨닝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하라. 근데 열심히 정말 정직하고 우리 딸 자랑 좀 하자면 너무 아주 예쁘고 귀엽고 착하고 그래요. 열심히 하고 근데 비타민 ABCD를 얘기했죠. ABCD는 점수가 아니고 골고루 먹어라. A도 B도 C도.

0: 그때 하루는 이렇게 점수를 초등학교 때 가졌는데 F를 받아왔어요. 아, 그 본인이 F는 비타민 F가 없잖아요. 본인이 이러고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아, 딸 하나인데 어떻게 수학을 F를 맞았을까. 그래서 우리 아내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야단을 칠려다가 한나야 내가 너는 나는 참 네가 자랑스럽다 그랬더니 오. 왜요? 너 컨닝 안 하는구나. 아. 네가 컨닝을 했다면은 C는 맞았을 텐데. 그때 우리 애가 아빠 F는 판타스틱한 거야. 아.
1: 나는 잘한다.
0: 그때 제가 이 바보야 뭐 이렇게 너는 못하냐 막 이랬으면은 네, 지금 미국에서 변호사로 잘 일하고. 저 정말 신앙생활도 잘하네요. 네.
1: 진짜
0: 말 한 번이 말 하나가 그 아이를 저... 자유롭게 했어요. 아~
2: 네. 그래요. 네. 그 가끔 이제 아내랑 이제 의견 충돌이 일어날 때 제 말의 성향을 아내가 아니까 아내가 이렇게 딱 말하면 아 이게 조금 감정을 건드렸구나라고 느끼면서 이렇게 나오겠구나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말을 안 해요. 제가 조금 이제 순간적으로 시차를 두는 거죠. 근데 그 시차가 이제 굉장히 길어져요. 아 이럴 때는 내가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자. 그러면은 한참 지나고 왜 말을 안 해요? 아니 뭐 당신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럼 제가 이제 뭔가 바로 반응을 보이는 그 표현에 대한 또 다른 말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1: 맞아요.
2: 그죠? 이제 그 말이 안 나오죠. 사용을 못 하니까 좀 싱겁잖아요.
1: 네.
2: 그러면서 거기서 그냥 다 끝나버리는 아, 내가 참길 잘했다. 나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그런 표현을 썼더라면 이게 또 복잡해질 뻔했다라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입을 다물게 하셨구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3: 제 문제가 네. 뭔지를 알겠네요. 아. 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아,
1: 그러네요. 예, 많이 배우네요.
4: 저는 그 아이를 이제 키울 때 그 이제 일본에서 이제 오래 살았으니까 그 아이를 일본 학교에 보냈더니 신사 참배도 시키고 좀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중간에 아이가 어렸을 때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가르치는 학교로 이제 그 옮겨서 이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문화를 조금 좀 많이 배우고 이제 오는데 집에서 무슨 일 때문에 이제 갈등이 있어가지고 좀 야단을 쳐야 되는데 이 야단을 치니까 아이가 머리를 푹 숙이고 아빠가 하는 얘기를 듣지 않고 많이 쳐다보는 거예요.
5: 경청해.
4: 예, 많이 쳐다봐요. 그래서 이것이 버릇없이 속으로 눈 안 깔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정말 매를 들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참하고 지금 며칠 지났더니 나중에 이제 제가 몰랐는데 미국적 사고는 선생님이 야단을 칠 때 눈을 봐야 된대요.
5: 아, 그러니까. 네,
4: 그게 야단 맞는 아이의 자세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야단을 했으면 매를 들었으면 참 곤란했을 텐데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참았더니 아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그 사례가 좀 있었죠. 이 비슷한 사례는 뭐 말도 없이 많습니다.
0: 네. 네. 밤을 새야죠, 밤을.
5: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 참 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의 위력이 큰 만큼 참 잘 써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6: 진짜 말하기 전에 좀 생각하고 좀 시차를 두고 말해야겠다라는 지금 막 간절한 다짐이 생기는데요. 그 목사님들께 혀를 잘 쓰는 방법을 좀 배우고 싶어요. 가정에서 또 인간관계에서 또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말했더니 좀 관계가 더 좋아졌다. 오늘 사용하면 내일이 더 좋아질 그런 말들을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2: 최근에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내와의 대화 속에서 참 많이 생각하고 느끼면서 그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말에 추임새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화자에 대해서 긍정해주고 흥을 더듬어주는 거잖아요. 그럼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그 말에 추임새가 들어가면 참 좋겠다. 이제 좀 정제된 언어를 쓰면 긍정해주는 거죠.

0: 그랬구나. 아, 당신 그랬어? 아, 그랬구나. 사실 내용이 아닐 수 있어요. 인정이 안 될 때도 있는데 일단 추임새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랬구나.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랬으면 더 좋았었지 않을까라고 하면은 저기서 또 이제 맞아, 그랬을 걸 그랬네.
1: 맞아.

0: 시키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그러셨군요. 맞네요. 그렇군요. 이러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 없이 와닿지 않을까.
1: 맞습니다. 맞네요.
0: 그죠?
2: 맞고요.
3: 진짜요.
0: 그런 네. 생각을 요즘 참 많이 하게 돼요.
1: 네, 너무 좋네요.
0: 추임새를 많이 넣고자.
4: 그래서 그 가정사역 하시는 분들은 무슨 노래를 제일 좋아하냐면은 잘했군 잘했어 노래를 제일 좋아한대요. 아 그게 네. 정말 그 긍정해주고 쉼새를 넣어주는 부부의 네. 얘기인데 네. 뭐 병아리 잡아먹어도 잘했다고 잘했다. 재산 다 팔아도 잘했다고. 예. 네. 네.
3: 저도 이제 가슴 이제 막 찔리는데 뭐 이틀 전에 우리 아내가 힘들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럴 때 얼마나 힘드냐 그러면 내 뭐가 힘들어.
1: 제일
3: 좀 미안하다는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서 오늘 공개적으로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미안하다는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1: 네.
4: 그래서 그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 사랑해라고 하는 말이 관계를 제일 이렇게 회복시키고 그 격려해준다고 그동안 알아왔는데 그것보다 더 힘이 있는 표현이 있대요. 사랑해보다 더 힘든 더 힘이 있는 표현이 힘들지라고 하는 표현이래요.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도 또 자식들에게도 또 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지라고 하는 그 내면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가 큰 힘을 주고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명을 주는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훈련하면 연습하면 좋겠어요. 아, 네.
2: 그거에 이렇게 마음이 움직인다는 걸 보면 안 힘든 사람이 없나 봐요.
5: 저도 울컥했어요.
2: 그러니까
5: 네.
3: 힘드시.
5: 힘드시죠. 네.
3: 고난의 무게가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2: 그렇죠.
3: 네. 뭐가 힘들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힘든 거예요.
2: 예, 그러네요.
1: 다시 한번 사과하세요.
2: 네.
3: 정말 죄송합니다. 여보, 죄송합니다.
2: 네. 우리의 입으로 나올 수 있는 말이 참 여러 가지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불평의 말도 있고 원망의 말도 있고 거짓된 말, 헛된 말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을 가졌으니까 그 입으로 웬만하면 좀 좋은 말들 내 입술 주님과 대화하는 입술로 사랑스러운 말들을 많이 뱉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주님의 행복한 통로가 되기로 약속하면서 끝인사 향기롭게 나눠보죠.
6: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기도할게.
7: 언제나 사랑을 말하며 하나 되는 시간. 올고 원.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계절의 힘 덕분인지 10월 이 가을에는 왠지 사람들의 언행에도 약간의 변화가 생기는 듯해요. 어쩐지 말 한마디에도

부드러움과 따뜻함이 실리는 듯하고요. 행동 하나하나에도 어떤 친절과 배려가 더해지는 모습? 그쵸? 어떠신가요? 가을 하늘처럼 높고 좀 너그럽고 넓은 마음 상태가 된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닌가? 강이나 호수 위에서 햇살이 막 부서지듯 반짝이는 모습. 아, 그 반짝반짝 윤슬이라고 그러죠. 예, 너무 예쁘고. 또 노랗게 물들어가는 가을 들녘을 한창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막 몽글몽글해지기도 하고 잊고 지냈던 동심도 막 되살아나는 듯 하고요. 이런 게 바로 계절이 주는 잔잔한 위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다가 아름다운 선율까지 더해진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 그쵸? 그 역할은 또 오늘 아침 찰씨가 맡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그냥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임성규 참 아름다워라 들으면서 2026년 10월 7일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1부 시작했습니다. 코스모스님도 와, 하늘이 너무 예쁜 날이라고 남기셨고 7404번님 훈디 아름다운 아침이에요. 아닌가? 라고 하셨는데 맞죠. 예, 무조건 100% 아름다운 아침. 예, 모두가 인정하고 공감하는 그런 화창한 가을 아침이 또 오늘 열렸습니다. 아, 요즘 날씨 뭐 너무 환상적이고 곳곳에 가을 풍경 보고 있으면 참 마음이 조금 넉넉해진달까? 추석도 지났지만 약간 착해지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주변 풍경들이 다 너무 곱잖아요. 하늘도 곱고 아침 저녁 노을도 곱고 꽃들도 곱고 다 곱고 그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샬롬 CCM하고 이제 반차 휴가를 내서 헤이리 마을에 갔어요. 헤이리 마을에 가서 같이 이제 아내랑 또 그 뭉치도 데려갔습니다. 반려견 뭉치 데려가서 같이 차도 마시고 가져간 책 가지고 진짜 책도 좀 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서 약간 망중한 멍 때리면서 풍경도 보다가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즉흥적으로 핸들을 틀어서 임진각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다시 집 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그냥 탁 틀어가지고 임진각의 그 평화누리 공원까지 달린 거죠. 또 아, 예, 너무 좋더라고요. 탁 트인 곳에서 그냥 이렇게 산책하고 걷는데 그 자체가 너무 좋았고 예. 그 중학생들 막 현장 체험학습 관광버스 대절해가지고 막 오고 구경하고 있고 그런 거 보는 것도 지켜보는 것도 재밌고 예. 아 그리고 전국 노래자랑 그 세트장이 막 설치가 되고 있더라고요. 아마 예 그 다다음 날 정도에 노래자랑 녹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또 색다른 풍경도 보고 되게 좋았습니다. 예. 이 가을 다 지나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좀 시간을 내서 이 가을 좀 만끽하고 계절이 주는 어떤 위로 이런 걸 좀 느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병희님도 곱고 그쵸? 우리 다 곱지 뭐. 예. 먹을 것도 많고 0005번님 그죠? 먹을 것도 많고. 예. 지금이 대하철이라면서요. 저도 지난주 주말에 대하 그 아내가 포장해온거 딱 먹었는데 왜 저는 머리만 주는 건지 머리가 맛있다며 오빠 이거 버터구이 한 머리야 새우 대가리 하면서 저한테는 머리만 대가리만 주고 예, 딸한테는 몸통 주고 약간 좀 서럽긴 했으나 예, 어쩔 수 없죠. 먹을 것도 많고 예, 그렇죠.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우리 샬시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신청곡들 나눕니다. 문자로 보내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 우물정 799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오늘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는지 오늘 아침 풍경 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오늘의 일정 소소한 삶의 일상들 다 좋습니다. 편하게 사연에 담아 보내주시고 신청곡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정림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소리엘 김수지 들어보겠니? 들었고요. 이성균 이지의 골목길 걸을 때, 이정림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 지요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게시판에 지금 새우 대가리 예,

지금 실검 1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아, 명수님도 사실 머리 부위가 영향이 아주 충분합니다. 에, 하트 남기셨고 현우 이모님은 어머 아내가 훈디를 엄청 사랑하나 봐요. 새우 대가리는 이거 아무나 안 주죠. 새우 대가리에 영향이 많거든요. 사랑과 또 건강을 한 번에 챙긴 아내가 참 지혜롭습니다. 라고 약간 저를 놀리시는 거 아니죠? 몸통이 더 맛있는 거 아닌가? 사실 저는 또 몸통살을 좋아하거든요. 머리는 조금 저에게 힘들어요. 바싹 구워지지 않은 새우 머리는 대가리는 저는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탁 아내가 그걸 포장해 왔을 때 살은 아내 그 딸한테 다 챙겨주고 머리만 탁 모아서 저를 줬을 때 야 이거 나한테 약간 잔반 처리 속칭 그 짬 처리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도 처음에 좀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내가 아내의 마음을 오해했었나? 아, 근데 새우 솔직히 새우 몸통살이랑 머리랑 있어요. 하나를 고를 수 있어요. 뭘 드시겠어요? 통통한 몸통살 먹지 않나? 둘 다 버터구이래요. 둘 다 버터를 발라서 쪘다고 합니다. 구웠다고 해요. 뭘 드시겠어요? 저는 몸통살 먹고 싶은 것 같은데. 새우는 머리라더니 우리 0953번님들도 약간 몰래카메라 아니야 이거? 예. 놀리시는 거 아니라 진짜 머리가 영양분이 있고 좋다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한 유니맘님도 새우 대가리 크크크. 네. 약간 이렇게 오니까 약간 저 논리 아내가 나를 잔반 처리 대상으로 딱 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네. 똥지혜님 새우 대가리는 10,000원 추가해야 버터로 구워줍니다. 그렇구나. 근데 장미님은 저는 새우 머리는 버립니다. 그러니까 몸통이 더 맛있지 않나? 네, 모두 몸통 좋아하죠. 라고 남기셨습니다. 아, 1512번님. 그래요. 아, 근데 뭐 영양분이 많다니까 잘 먹었습니다. 에이, 현우 이모님. 저희 집은 머리 가지고 싸워요. 라고 서로 먹겠다고? 아니면 서로 네가 먹어라? 으로 싸우시는 건지. 서로 먹겠다고죠. 아. 이민자님 새우 머리 좋습니다. 머리파도 한 분 계시고. 와 진짜? 이터널님은 크크크 다 아내 편이시네. 전 머리 에어프라이어에 더 바싹하게 해서 먹습니다. 근데 적당히 드셔야 해요. 라고 남기셨고. 사랑하오님도 새우 머리 좋아합니다. 은근 맛있거든요. 라고. 아, 알 수가 없네. 둘 중 고르라면 난 머리. 무장해제님도 예 그래요. 아, 오늘도 샬롬이 훈디 눈치 챙겨라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아내는 진심으로 저를 생각해서 대가리를 준 걸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새우 대가리를 사실 생새우는 안 먹잖아요. 생새우 대가리는 안 먹고 버터구이를 한 거는 먹는다. 그죠? 아 그래요. 여러 가지 지금 새우 대가리 승. 그래요. 어두육미 새우도 생선 친구니까. 그러니까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양은 그럴지 몰라도 누가 대가리를 좋아해요. 몸통 좋아하지. 1512번님. 야, 또 팩폭을 날리셨고. 예,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도 난 몸통이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아내의 마음을 오해했었다. 예, 아내는 진심으로 날 챙겨주었다. 예, 훈훈하게 마무리하죠 우리. 예. 또 집안의 또 평화를 위해서. 5458번님 문자 처음 보냅니다. 오늘 친구 딸이 국악 중 입시 시험 보는데요. 그동안 아이가 열심히 노력한 걸 알기에 꼭 좋은 결과로 보답받기를 바랍니다. 최서연 화이팅 외쳐주세요 라고 남기셨습니다. 아 우리 서연 양이 국악 중학교 입시 시험 그럼 6학년인데 이제 국악 중으로 입학하려고 이제 실기 시험 뭐 이런 걸 보나 보다. 약간 특성화 중학교인가요? 그러면
국악을

전문적으로 좀 국악인을 양성하는. 와, 이것도 어떤 그 재능이 있어야 가는 거고, 재능뿐만 아니라 본인의 어떤 관심도 있어야 또갈수 있는 거 아닌가? 예. 좋은 결과 있기를 저도 바랍니다. 화이팅! 최서연 화이팅! 잘 됐으면 좋겠네. 닉네임 재룡이님. 아이고, 오늘 오후 발목 골절 수술 받습니다. 지금 입원 중인데요. 아이고, 어쩌다가 또 발목이. 예. 많이 아프셨겠다. 골절되면. 조이포이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 있는데요. 응원 부탁드려요. 라고 남기셨습니다. 오늘 그 골절 수술 잘 돼서, 뼈도 붙고 잘 회복돼서 이전보다 더 튼튼, 예, 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롱이님 화이팅. 예. 그래요. 아, 지금 뭐, 지금 새우, 얘기가 지금, 그쵸. 계속 나오고 있네요. 추억님, 새우 얘기 너무 재밌네요. 우리 집은 새우 머리 넣고 라면 끓여 먹어. 너무 맛있죠. 이런 거는 사실 국물 때는 또 새우, 뭐 꽃게, 와, 이런 거 없어서 못 넣지 않나요? 새우를 탁 넣고 하면은 진짜 깊은 그 해물 맛. 새우탕 되는 거죠, 새우탕. 아, 저 새우탕 좋아하거든요. 큰 사발 쪽으로. 좋아합니다. 머리도 먹는 거였어요. 크크크 리치한맘님. 그러니까 버터구이를 하면 먹을 수가 있답니다. 예. 저는 먹었고요. 먹었습니다. 버터를 바르고 구우면 10,000원 추가래요. 예. 모나리자님, 오늘 출근하다가 팔목 부상으로 전문 병원 가는 길에 아, 방송 들을 수 있어 행복하다 했는데 갓길에 세우면서 지금 엄청 웃었습니다라고 남기셨네. 아이고, 어쩌다 또 팔목을 다치셨어요.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치면 이 너무 좋은 이 가을도 오롯이 못 누리잖아요. 좋은 씨앗에 이곡 듣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면.

진보라 베스트 프렌드였고요. 박지은 그룹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남궁성옥 레마의 사랑의 답함, 좋은 씨앗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면까지 네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찬양과 함께 시작하니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봄봄님 와주셨고, 우리 모카 밀키맘님도 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밀키맘님. 선유님, 쌀쌀해진 만큼 와 며칠 전보다 사람들의 옷차림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겉옷 입은 사람들이 일단 많이 보이고요. 하지만 여전히 반소매 티, 또 조끼 패딩까지 여러 계절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참 지금 같은 이제 가을, 또 일교차 심한 그런 아침 저녁으로 애매하죠. 겉옷을 좀 걸치는 게 좋아요. 정말. 예. 새벽에는 춥던데요, 저는 이제. 예. 좀 있으면 보일러 틀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새벽에는 이제는 약간 많이 춥습니다. 4688번으로 훈디 새벽 2시까지 공부하다가 잠들었는데요. 글쎄, 제 핸드폰이 꺼져 있었던 거 있죠? 8시에 일어났어요. 유유. 자다가 늦게 일어나서 지각한 건 저 교사 생활하면서 처음 있는 일인데, 원감님께 지각 복무 부탁 전화드리고 유치원 출근하는 길입니다. 흐흐 하시면서, 아, 일단은 눈을 딱 떴는데 느낌이 그 쎄하잖아요. 알람이 안 울렸는데 내가 눈이 떠졌어. 근데 약간 환해. 어우, 그때 그 어떤 서늘한 기분이란. 아, 그때 심정은 진짜, 그때 정말 초인적인 힘이 나오지 않나요? 평소에 한 30분 걸릴 아침 준비를 한 10분으로 줄인다든지, 뭐 약간 그런 초인적인 힘이 그 순간에 좀 발휘가 되는 것 같아요.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살다 보면 아무리 뭐 단단히 신경을 쓰고 재차, 3차 확인을 해도 꼭 그 이런 날이 있더라고요, 진짜. 예. 너무 많이 혼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감님께. 예, 근데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셨으니까, 예, 뭐, 이해해 주시겠죠. 예,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예. 지금 가시는 길이시겠죠. 다행히 사연의 끝자락에 흐흐라고 해 주셔서, 아, 약간 마음이 놓여요, 제가. 예. 그, 우리 레인보우 앱에

알람 기능도 있는 거 아시죠? 알람 기능이 있습니다. 딱 그 시간 되면 딱 켜져요. 8시는 오늘 지각이었으니 7시 어메이징 그레이스 2부 때부터 쭉 들으시는 건 어떨까요? 예, 샬시까지 착 이어서 알람을 7시에 맞추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조수아가 부르는 이 곡 함께 들을게요. 이른 아침에 드리는 기도.

0: 어머니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큰 힘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좀처럼 잘 쓰지 않는 두 가지 말에 대해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맙습니다와 미안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켄 블랜차드의 책 리더의 심장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0: 24시간 찬양 채널 CBS 조이포유가 오는 10월 12일 월요일부터 더 풍성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2시 5분 인기 찬양 사역자 박요한 목사가 진행하는 박요한의 가스펠 아워가 신설됩니다. 국내외 CCM, 찬송가, 월십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편안한 찬양으로 여러분의 오후를 책임집니다. 지난 1년간 사랑을 받아온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오후 6시까지 1시간 더 은혜로운 찬양으로 여러분 곁에 함께합니다. 오후 6시와 새벽 2시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는 찬양 BGM 찬양하라 내 영혼아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CBS 조이포유의 가을 개편 10월 12일 월요일을 기대해 주세요.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한없이 유하기만 한 목자가 아니라 또한 강하고 힘있는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히 세상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의 믿음이 나로 두려울 것이 없게 하시며 어제보다 더 멋진 하루를 만들 힘과 열정을 허락하소서. 그 목자의 음성에 순종할 때에 목자가 계획한 모든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입술에서 주님을 향한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소서. 오늘 나의 일터와 해야 할 업무들을 축복하소서.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을 맡겨드립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에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10월 7일 수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 시작이 됐고요. 1시간 더 배경음악 대드립니다. 닉네임 똥강아지님께서 훈디 얘기를 듣고 저 7시 30분으로 딱 알람 설정 완료. 고마워요. 좋은 정보라고 남기셨는데 제가 감사하죠. 예. 조이포유 채널에서 7시 30분부터 쭉 가는 거죠. 저녁까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조이포유 채널 개편이 되죠. 가을 개편을 맞아서 2시 프로그램에 가스펠 아워 우리 축복의 사람으로 활동했었던 박요한 목사님께서 DJ로 또 함께하게 됐다는 거. 예. 너무 저도 기대가 되고 우리 채널이 더 활성화가 되고 좀 북적북적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채널로 더 좀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의 조이포유 채널 또 함께 하시는 걸 격하게 환영하고 또 반기겠습니다. 그리고 샬롬 CCM 재방송도 이제 이번 주 주일까지만 들으실 수 있다는 거.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그 자리에 함께합니다. 행복한 엄마님. 어머, 깻잎 논쟁 이후 새우 논쟁이 있었네요. 크크크. 저는 지금 돌 지난 아들과 둘이서만 여행 가려고 짐 싸며 듣는데 여행의 즐거움, 설렘이 샬씨와 더해져서 아주 재밌게 새우 논쟁 들었습니다. 날도 좋고 아들과 둘이 처음 가는 여행. 짐이 거의 뭐 한 7박 8일 같아요. 라고 남기셨는데. 와, 용기를 내신 거예요. 이거는 지금. 집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 거. 뭐 친정이 아닌 그냥 정말 여행지로 가시는 거면 용기를 내신 겁니다. 챙길 게 뭐 엄청나죠. 예. 내 짐 플러스 이제 아이 짐도 한가득인데 거기에다 뭐 챙겨야 할 게 상비약 챙겨야죠. 또 기저귀 챙겨야죠. 그리고 체온계 꼭 챙깁니다. 저도. 예. 아무튼 아이 컨디션 예. 좋은 그 상태로 여행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아이는 기억 못하겠지만 사진은 남으니까. 봄보로봄님. 오프닝부터 쭉 들으며 이동 중입니다. 입이 아주 근질근질했어요, 저는. 예. 아내와 함께 카페 데이트 훈디 좋았겠습니다. 저희 남편은요, 아무리 분위기가 좋고 또 유명한 곳이어도 커피는 무조건 원샷. 한 20분 앉아있으면 빨리 나가자고 보채기 시작하거든요. 아, 우리 또 무조건 원샷 하세요, 또? 남자시네. 예. 그래서 서로를 위해 분위기 있고 운치 있는 카페는 그냥 친구들과 함께 가는 게 가장 좋고요. 새우는 우리 집의 경우는 남편이 까주는

걸로. 그리고요, 훈디, 원래 엄마들은 먹음직, 보암직, 좋은 것은 내 새끼 입으로 가는 게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예. 훈디는, 아니, 남편은 시어머니가 낳고, 내 아이는 내가 낳고. 아, 그쵸. 아, 이게 맞네. 그리고 새우 머리 과자로도 나와요. 라고. 아, 새우 머리를 과자로도 만들어서 바삭하게. 영양가가 여기 많다고 저도 아까 1부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려요. 좋은 또 정보. 5549번으로. 훈디, 저희 가족은 가을 여행 왔습니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이라고 혹시 아실까요? 우리나라의 아름답고 멋진 국가유산들을 찾아 아이들과 도장 찍으며 여행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그 스탬프 찍어서 다 찍으면 무슨 기념품 주고 뭐 그런 건가요? 이거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 우리나라 이렇게 근사하고 멋진 곳이 많다니. 갈 때마다 놀라고 여행의 참맛을 느끼며 여행 중입니다. 오늘은 하동으로 이동해요. 끝까지 안전 여행할 수 있길. 이라고 남기셨는데, 와. 가족 여행을 우리나라의 멋진 그런 명소들을 찾아서 마치 도장 깨기 하듯. 실제로 그 스탬프를 찍어 도장을 찍으면서 여행 중이신데 지금 뭐 여행하기 너무 좋죠. 대한민국의 멋진 그 여행지, 명소, 풍광도 좋은 곳들 잘 다니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한정실의 이곡 듣죠. 시편 23편 주는 내 목자.

이 커브 미니스트리 주님은 나의 좋은 목자 되시며 라는 곡 들었고요. 안성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한정실의 시편 23편 주는 내 목자까지 세 곡이었습니다. 우리 정정희님 더 활성화되는 조이포유 되길 소망합니다. 샬롬 남기셨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점점 더 조금씩이라도 많은 분들이 조이포유의 이 채널의 존재를 알게 되고 또 주변 동료 또 신앙생활 함께하는 분한테 권면하고 그렇게 나누는 자랑스럽게 좀 소개할 수 있는 채널이 더 될 수 있기를 저희 DJ들도 제작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로코롬님도 와주셨고 사연 고맙습니다. 오뚜기님, 오늘 연차 냈습니다. 새벽 예배 다녀와서 늦잠 잤고요. 2부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요. 라고 남기셨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땅의 사람님, 예, 함께하고 계시고. 이진아의 시편 17편, 나를 눈동자 같이 이 곡 듣고 홍이삭 하나님의 세계 이어드려요.

현대무용의 거장 트와일라 타프는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택시를 타고 체육관으로 향하는 일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책 천재들의 창조적 습관을 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내 의식은 매일 아침 헬스장에서 시작하는 스트레칭과 웨이트 트레이닝이 아닙니다. 내 의식은 바로 택시입니다. 운전사에게 목적지를 말하는 순간 내 의식은 끝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게으름이 개입할 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영감은 가만히 기다릴 때가 아니라 매일 스스로를 연습실로 강제 이동시키는 단단한 습관에서 비롯됨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말씀처럼 영적 성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피곤함과 타협하려는 자아를 꺾고 조용히 성경을 펴는 일, 피곤한 무릎을 꿇고 기도의 첫 마디를 떼는 그 단순하고 단호한 행동이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의식이 됩니다. 세속의 거센 물결 속에서 오늘 하루도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당신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줄 창조적 습관은 무엇입니까?

김단비의 전신갑주였고요. 구자욱의 말씀 보자까지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한이바람님, 말씀은 매일 아침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꼭 먹어야 할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나님이 제 귀에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눈 뜨면 말씀 보자, 예, 말씀으로 시작해요. 한이바람님도 와주셨고, 최여사님도 몸에 밴 습관이 나를 만든다는 거 잘 알면서도 이게 힘들어요. 눈꺼풀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하지만 알람과 동시에 입을 박차고 일어나는, 그래요, 또 이렇게 의지로 우리는 또 하루를 살아냅니다. 네. 오늘 샬롬 생각은 안광봉 목사님의 칼럼이었어요. 창조적 습관이라는 글. 이게 피곤함과 타협하려는 나의 이 연약한 자아를 이겨내고, 피곤해. 하지만 조용히 성경을 일단 펴는 일. 피곤해. 5분만 더 잘까? 피곤한 무릎을 꿇고 기도의 첫말, 하나님 아버지. 그게 기도 아니겠어요, 진짜. 예. 단순하고 그 단호한 행동이 내 영혼을 살리는 그런 또 의식이 될 수 있다는 거 오늘의 샬롬 생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안젤로니아님도 와주셨고, 오랜만에 출첵 남겨요. 일터 출근해서 청소 빨래 정리해놓고 지금 커피 한잔, 커피 타임입니다. 오늘 조금 여유가 있어서 수요 예배도 다녀오려고 하고, 이번 주말에는 새우 먹을게요 라고. 아, 그래요. 예. 요즘 철이라니까 또 제철

또뭐 생선 이런 음식, 과일 우리가 또 먹는 것도 그 하나의 또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훈디 6시 제방 없어지는 건 조금 서운해요라고 남기셨는데 아 그래요. 예. 그래도 제 방보다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더 낫죠. 에이, 그렇죠. 조이포유가 더제방또 녹음보다는 생방 더 많아지는 그런 또 채널이 될 겁니다. 예. 늘 성원 보내주셔서 감사드려요, 안젤로니아님. 닉네임 순가님께서 태명이 샬롬이던 큰딸이 벌써 12살 생일이 돼서 전주로 가족여행 가네요. 서우야, 사랑하고 생일 축하해! 라고. 야, 오늘이 그럼 12번째 생일인가요? 서우가? 야, 진짜 좋은 계절, 좋은 날에 탁 태어났네. 서울은 좋겠다, 진짜. 에. 가족여행도 이렇게 가고, 그죠. 우리 태명이었던 샬롬처럼 서우의 삶에 하나님의 그 평안이 늘 깃들기를 바랍니다. 신청곡으로 이곡 청하셨네요. 장하니의 행.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잣 좋아하세요? 홍천 풍천리 잣나무 숲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100년 잣나무 숲입니다. 이 나무들과 수달, 삭 등 많은 생명들의 목숨이 경각에 처했습니다. 양수발전소 때문인데요. 11만 그루의 잣나무가 사라집니다. 풍천리 주민들은 양수발전소 반대운동을 8년이나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주민 이창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4: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3: 새로운 삶은 어떤 걸까요?
4: 이제 고등학교 졸업 맞고 아버님과 같이 잣을 따면서 여태까지 살아오다가 잣을 따면서도 실은 저희는 생계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자연에서 이 잣나무가 100년을 버티고 살아왔는데 그 나무가 베어진다는 거, 사라진다고 했을 때 정말로 소중하다는 걸 느꼈어요. 저희들은 그거를 지켜보자고 바램 없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3: 한쪽에는 나무의 가치를 알게 된 새로운 삶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한 번 결정된 것, 잘못된 결정이라고 해도 그냥 가겠다는 삶이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5: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6: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5: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7: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어루만지시니 감사드립니다. 차마 할 수 없었던 말도, 어쩔 수 없어 터져나오는 한숨도, 주님 앞에 서니 모두 기도가 되고 노래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으로 품어주며 살게 하소서. 하루라는 이 귀한 시간을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으로 437장 찬송 보내드립니다. 하늘 보좌 떠나서 박동현의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아가 8장 6절 말씀입니다.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아픈 곳을 바라보시며 십자가에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셨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힘으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날인가 날 위하여 국립합창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신재호의 음성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326장 보내드리고요. 십자가 그 사랑 명재 홀리보이스 박나면의 솔로곡으로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문상국의 음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산바다님께서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에서 청해 주셨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초동교회 성가대의 찬양으로 전해드리고요. 박운성님의 신청곡 인내하신 구세주여 트루바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7816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성경 말씀 찬양 듣는 이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샬롬 하고 글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공휴일과 또 주말 있었는데요. 그동안 요셉님께서도 이른 새벽 잠이 깨어 찬양 소리를 들으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보내주셨고요. 은총님께서는 샬롬샬롬, CBS Joy for You 너무너무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니 새벽 역에 깨게 되는데 찬양 방송이 24시간 흘러나오니 종일 들어도 새롭고 은혜롭습니다. 저요, 유익한 방송이라 생각 들어서 정기 후원 신청했답니다. 참 잘했죠? 힘내라, 힘! CBS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CBS 조이 포 유가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있나요? 그리고 24시간 찬양 방송으로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님, 날마다 새벽마다 함께 할 수 있는 내가 매일 기쁘게에서 만나는 반가운 모든 님들, 인사, 기도, 찬양 모두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요. 소소한 안갱님께서는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셨어요. 그저께가 아이의 생일이라고

항상 건강하고 즐거운 날들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암님께서도 승빈, 유빈, 주님이 주신 아들들 치유의 손길로 안수해 주실 줄, 또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님께서는 처음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중보기도로 요청하셨어요. 30년 이웃사촌 아들과 동갑인 31살 청년이 갑자기 신장암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 믿는 집안인데 너무나 간절해서 저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눈물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청년과 그 가족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814번 우리 교회 사모님께서 혈액암 판정을 받고 치료 중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치료해 주옵시고 목사님과 가족들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청해 주셨어요. 이 곡 소망의 바다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들어오신 스태핑님께서 신청하신 향기로운 나무의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이어서 함께합니다.

0: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오늘이 쓸 선교대회에 저희들 땅끝까지 주님을 증거하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꽃마리님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박종호의 찬양을 청해 주셨어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1부의 끝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다윈님께서 아내와 군산 선유도에 다녀왔는데 김제평야의 너른 황금벌판이 장관이었습니다. 넓은들의 익은 곡식 신청합니다. 보내주셨고요. 천등산님께서도 풍성한 가을거지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같은 곡 정해주셨어요. 나무엔의 찬양으로 넓은들의 익은 곡식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아롱별님께서도 가을이 돼 논과 밭에는 황금 물결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지인께서 밭에 심어놓으신 고구마를 수확하고 왔는데 하루 반나절 허리 굽혀 고구마 캐기 너무 힘이 드셨다고 농부님의 수고에 감사한 하루입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정해주셨는데요. 최은의 찬양으로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10월 7일 수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마태복음 9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오늘은 주님의 관심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죄의 용서를 선

선포하는 것은 율법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율법을 초월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무시하면서 신성을 모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죄사함을 받기를 원하느냐 물으셨다면 아마도 중풍병자는 제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지엽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눈앞의 문제에만 마음을 빼앗겨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 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민원을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관심을 따라 우리 인생의 지엽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예수님을 찾지 않고 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서울시립대학교 콘서트 콰이어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김정승의 음성으로 어두운 내 눈 밝히사 함께했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작은 자님 기도문 보내주셨어요.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저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상의 예배를 통해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저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아멘. 밝은 미소님 처음 문자 보내주셨네요. 샬롬 인사 건네주셨어요. 반갑습니다. 둘리 영사번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들어오셨고요. 옥상 딸기님 오늘도 주님 은혜를 받고 나눌 수 있도록 해주소서. 사소한 감정에 나 자신을 소진하지 않게 해주소서. 기도해 주셨고요. 9167번께서는 CBS 음악 FM 12시 만납시다 진행을 해온 이수영 씨 아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사가 났더라고요. 혈액암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희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혜숙님, 이제 금요일이면 사랑하는 딸이 배우자를 만나 내 곁을 떠납니다. 살뜰하게 말을 잘 못해 가끔 토닥거리는데 뭐라고 다정한 말을 해줄 수가 없네요. 엄마가 잘 표현을 못하는 이 마음 알겠죠? 서로 존중하고 잘 살기를 기도드립니다. 알죠. 그럼요. 따님은 다 알죠. 그 마음 헤아리면서 따님도 어머님 잘 지내시기를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이 설레겠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이면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축하의 마음 담아서 신청하신 곡 보내드릴게요. 마커스 커뮤니티의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이어서 샬롬 규님 직장으로 가는 첫 발걸음 주가 함께 하시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소서 하시면서 청해 주셨어요. 시와 그림의 항해자 보내드릴게요.

초승달이 돋을 때면 남몰래 소원을 빌곤 했죠. 초승달이 점점 자라 환한 보름달로 차오르면 불안하게 요동치는 제 마음도 저 둥근 달처럼 고요하고 잔잔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나 보름이 되어도 저는 좀처럼 달라지지 않았고 산짐승 울음처럼 깜깜한 금음으로 사위어만 갔죠. 그래도 새로 초승달이 돋으면 다시 설렜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저 초승달이 보름달로 차오르기 전에 당신을 만날 수 있기를.

황유리님께서 청하신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국립합창단의 곡을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주여 어린 사슴이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이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고란초님, 이번 주는 야간 근무하시는 중가 봐요. 격주로 주야 교대 근무를 하니 지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좋아하는 찬송 들으며 주님 주시는 새로운 힘 받고 싶습니다 하셨네요. 박인수의 음성으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청해 주셔서 함께 할게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론 간유산균 대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석이 보드란 보드랑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안녕하세요.

0: 가물적 필요할 땐
1: 빠르고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2: 배우 박소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1: 가구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0: 맛있게 생각날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갑걸.
1: 대한간악회 이사장 임영석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B형, C형 간염은 증상 없이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B형, C형 간염 검사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2: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0: 자연한 알.
3: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으로 열치님이 정하신 김현진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 캠프 김은영입니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오래된 노랫말. 이 가을은 마음속 말들이 이렇게 또렷하게 들리는 계절인 것 같아요. 서늘한 바람이 불면 문득 그리운 사람의 이름도 떠오르죠. 짧게 빨리 보내는 메시지가 익숙한 시대지만 천천히 또박또박 눌러 쓴 편지 한 장은 더 오래오래 마음에 남고 간직하게 됩니다. 고마웠던 사람, 미안했던 사람, 문득 보고 싶은 사람에게 마음으로라도 편지 한 통 써보는 거 어떠세요?

조수아가 부르는 사랑의 편지였습니다. 저도 참 오랜만에 듣는데 이 곡 오랜만에 듣는다고 바로 문자 주신 여러분들 계시네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편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읽게 해주자. 이 가사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 가을밤에는 누군가에게 진심을 담아 꾹꾹 눌러 쓰는 편지 한 장, 보내지는 못해도 간직하고 있어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밤이고요. 생각해 보니까 라디오, 이렇게 DJ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어린 시절 무한 라디오 애청자, 청취자, 소위 말하는 라디오 키즈였을 때 그 예쁜 엽서전 이런 거 있잖아요. 참 많이 보내보고 했었던, 그리고 전시회도 가보고 했었던 기억이 나면서,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는 편지를 직접 보내주시지는 않지만 가끔 크리스마스 때나 이럴 때 크리스마스 카드를 회사로 보내주시는 경우가 있어서 아, 맞아. 이렇게 실물로 만나보는 편지는 또 굉장히 기쁨을 주지 않은 생각을 또 문득 해봤습니다. 정말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이 곡이 찬송가는 아니지만 오늘은 왠지 또 듣고 싶네요. 자, 여러분은 오늘 어떤 곡이 또 듣고 싶으신지 자,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신청곡 보내주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에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앱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터네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미세차, 춘천에서 줄 서서 먹는 감자밭 감자빵,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 강릉 6종 마늘빵,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첨가물 없이 올리브오일로 오븐에 구운 담백한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강찬의 하나님의 편지 그리고 이예지의 편지 두 곡 전해드렸는데 푸하님께서 저랑 마음이 통하셨나 봐요. 이렇게 강찬의 하나님의 편지를 문득 생각났다고 써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준비한 곡이랑 맞아요. 우리 통했나 봐요. 그리고 라디오 키즈가 몇 분 더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아, 손글씨 편지가 귀한 세상이죠. 최여사님. 우리 교회는 사랑의 편지 부서가 있어요. 전도 대상자들에게 6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번 예쁜 엽서로 보내드리고 새가족에게는 또 3개월 동안 보내드린답니다. 귀한 사역을 하시네요. 얌숙이님께서 사랑의 편지 들으니까 우리 남편이랑 연애할 때 생각이 나네요. 남편은 서울, 저는 부산에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꼴로 만나고 평소에는 편지로 데이트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 편지 아직도 가지고 있네요.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쉽게 못 버리겠어요. 아우, 달달한 사연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얌숙이님께는 이렇게 달달한 사연을 보내주신 만큼 또 달콤하게 커피랑 같이 드시라고 저희 커피빵 선물 보내드릴게요. 강릉 초당 커피빵 세트 얌숙이님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보내주세요. 엘해피님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소서 하셨어요. 러브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준비하고 있고요. 또 8183님께서 깊어가는 가을밤 부모님을 통해 주님 더욱 의지해 봅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남겨주셨네요.

엘해피님께서 잠자기 전에 신랑과 성경 읽고 기도해요. 사도행전 1에서 3장 읽었어요. 강서정님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찬양의 가사가 말씀에 나왔어요. 좋아하는 곡이라 신청해 봅니다. 아니 아까도 오늘 왜 이렇게 달달하시죠? 오늘 아까도 커피빵 드렸는데 엘해피님께도 드려야 될 것 같은 달달한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엘해피님도 역시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남겨주시면 오늘은 초당커피빵 엘해피님께도 보내드릴게요. 가끔 이렇게 저를 많이 부럽게 하시면 선물을 안 드릴 수도 있고 드릴 수도 있고 그때그때 달라요. 마음이 어떨 때는 야굴리시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고 또 오늘처럼 가을바람 서늘하게 불어올 때는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건 너무 만천하에 자랑하고 싶은 네, 그런 마음 너무 또 부럽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다 그렇습니다. 7322님께도 선물 드릴게요. 제가 편지 이야기를 했더니 편지 쓰듯 사연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내일은 찬 이슬이 맺힌다는 한로가 찾아오네요. 계절의 변화가 하루하루 느껴지는 요즘 늘 건강하시고 웃을 일이 많으시길 바랍니다. 모레는 한글날이 금요일이라 공휴일이 주일까지 사흘의 연휴가 이어집니다. 모레부터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가을이 무르익는 10월입니다. 풍요로운 계절처럼 일상에도 기쁜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반가운 추억이 많은 연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며 편지를 써보라 하셔서요. 방송 잘 듣고 있답니다. 늘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우리 7322님께는 몸에 좋은 담백한 미세 곰취차 보내드릴게요. 역시 받으실 수 있는 주소 지금처럼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른 분들 신경 쓰지 않고 저희 제작진만 주소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받으실 수 있는 주소 이름 꼭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전화번호는 지금 확인이 됐으니까 그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주소 남기실 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방송이 되는 시간 안에 보내주셔야 예를 들어서 12시가 넘어가서 당향로 시간에 보내신다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가 주소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CCN 캠프가 방송되는 이 시간 중에 오늘이 아니어도 그 다음이어도 저희 CCN 캠프 방송 중에 주소 확인은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선물 잘 받았노라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더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장장98님께서 보내주신 마늘 육족빵 이게 앞뒤로 살짝 그 느낌이 있죠? 육족 마늘빵 잘 받으셨다고 아는 할머니들이니까 마늘 향이 강한데 맛있다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하시며 협찬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합니다 하는 확인 문자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편지 이야기를 하니까

보니까 또 편지 보물상자가 있으시다고 준희빈님 어쩌다 한번 꺼내보면 그 시절이 참 그립다 하셨고 김정임님은 찬양을 들으면 그때 그 시절 20대가 생각난다고 하셨는데 기프티드의 줄을 바라보면은 그래도 좀 최근 곡이 아닌가요? 우리 정임님께서는 아 최근에 20대를 지나셨나 보다 젊은 마음으로 항상 살아가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프티드 줄을 바라보며 전해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밤 금방 지나가기 전에 다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또 내일 하루 지나고 나면 3일 연휴다 생각하니까 세상이 참 아름답네요. 김명식 지미선입니다. Oh, what a wonderful world.

김명식, 지민선, 오, 와러, 원더풀 월드 함께 하셨고요. 기프티드 줄을 바라보며 전해드렸는데, 스무 번째 스무살이면 어마어마한 장수를 하고 계시네. 세 번째 스무살을 보내고 계시다고 알려주셨네요. 자, 항상 이렇게 새로운 찬양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열심이신 시신캠프를 애청하시는 여러분들은 항상 청춘이심을 응원하고 또 이렇게 함께해 주시는 것 늘 감사드려요. 오늘 편지 이야기에 추억의 편지 이야기가 정말 많이 하이디 8529님도 친구들이랑 서로 나눈 거 박스에 넣어서 보관하고 있는데 가끔 읽어보는데 손발이 오글오글하다고. 맞아요. 예전에는 앞에 투 누구누구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멋지게 첫 이 인사를 할까 이 굉장한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정말 성경의 그 서신서 앞부분에 보면 누구누구 특히 바울 서신서 보면은 너무 멋있게 인사를 하시잖아요. 요거 굉장히 참고하게 되었던 어린 시절에 그때 그 마음이 또 떠오르면서 생각해 보니까 조금 오글 손발이 이렇게 오므라든 그런 추억을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7917님 어느 섬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신가요? 섬교회 17년째 살고 있어요. 목사님 따라왔어요. 어머어머. 사랑한다 말하시네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저희가 선물 드리는 게 이게 참 바다 건너서 섬이라고 하시니까 물 건너가기가 어려운 선물들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다음에 살짝 알려주세요. 어디에 계신지.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사랑한다 말하시네 1부 끝곡 함께 하시고요. 저 2부에서 뵐게요.

0: CBS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24시간 찬양 채널 CBS 조이포유가 오는 10월 12일 월요일부터 더 풍성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2시 5분 인기 찬양사역자 박요한 목사가 진행

박요한의 가스펠 아워가 신설됩니다. 국내외 CCM, 찬송가, 월십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편안한 찬양으로 여러분의 오후를 책임집니다. 지난 1년간 사랑을 받아온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오후 6시까지 1시간 더 은혜로운 찬양으로 여러분 곁에 함께합니다. 오후 6시와 새벽 2시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는 찬양 BGM 찬양하라 내 영혼아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CBS 조이포유의 가을 개편 10월 12일 월요일을 기대해 주세요.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부천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입니다.
1: 할렐루야. 부천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입니다. 묵묵히 뜻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묵묵히, 말없이 조용하게라는 말이라네요. 우리 대부분은 묵묵히 뜻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을 뿐이죠. 독일 속담에 나무는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답니다. 독일에서는 오래된 집들만큼이나 나이가 있어 보이는 아름다리 고목들이 도초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그 고목들은 어제도 그제도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이 자리에도 여전히 그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온몸으로 견뎌낸 세월이겠죠. 묵묵히 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고목이 되고 거목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이젠 새도 날아와서 쉬고 사람들도 그 그늘 아래 쉬게 되는 버팀목이 되어 있는 거죠.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세월이 지날수록 참 좋다, 참 좋은 분이다 라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랍니다. 처음엔 반짝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에이 하고 실망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한 해 한 해 이런저런 사건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겪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도 알게 되고 진정성도 알게 된다고요. 그리고 마음에 참 좋은 사람이다 라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네요. 오랜 세월 우리 교회 백철용 장로님은 우리 곁에서 묵묵히 교회의 궂은 일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겨울에 백철용 장로님이 지하 주차장을 정리하고 계시더라고요. 웬일이세요? 목사님, 오늘하고 내일은 쉬는 날이라 시간을 내서 정리 좀 하려고요. 그 추운 날씨 지하 주차장을 혼자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점심 같이 하실래요? 아닙니다. 오늘은 좀 늦게 김은주 권사랑 아점을 먹고 나왔습니다. 아니 그래도 치사하게 이런 날은 목사랑 같이 밥 먹어줘야지. 그냥 그래요? 아이, 죄송합니다. 그럼 저는 행복한 식당 가서 밥 먹을래요 하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행복한 식당이라는 70세 이상 되신 분 1,000원만 받고 화수목금 이렇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식당에서 돌아온 후 여전히 그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장로님을 살짝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부교육자들도 이런저런 행사 준비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해서 누구 하나 도와줄 방법이 없었는데요. 장로님은 애초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마음도 없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다들 바쁘신데 제가 혼자 사부작 하면 됩니다. 이거 시간 얼마 안 걸린다니까요.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백철룡 장로님처럼 묵묵히 봉사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구나. 아,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드는 오후입니다. 고맙습니다.

KBS 많은 사람이 재능의 부족보다 결심의 부족으로 실패한다. 전직 야구선수 빌리 선데이 목사의 말입니다.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김은영의 CCN 캠프 2부 시작했습니다. For him, be thou my vision. 내 마음에 주여 소망 되소서. 레나 마리아의 You've got a friend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바람내음님께서 오늘 집 뒷산을 오르다 보니 길가에 구절초들이 하나 둘 피어나고 있더군요. 만개 열매들도 더할 나위 없이 빨갛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가을이 소리 없이 숨죽여 온 듯해요. 그리고 가을아 부르는 사이 벌써 등을 보이며 앞서가겠지요. 이제 내 이름은 갈이에요 하면서 이렇게 반전이 있는 네 가을아 하고 불러봤는데 아니요 내 이름은 갈이에요. You've got a friend 여기 보면은 윈터, 스프링, 서머 이렇게 순서가 겨울, 봄, 여름 그리고 가을 이렇게 되잖아요. 정말 가을이 갈 하면서 가버리지 않게 꼭 잡아두고 싶습니다. 구절초 오랜만에 듣네요. 만개. 네, 오랜만에 듣습니다. 구절초 이 꽃이 그 하얗게 상당히 물이 지어 있는 거 보면은 아주 그 소국 그 안개꽃 살짝 큰 국화꽃 같은 이런 느낌이잖아요. 굉장히 은은하게 예뻐서 굉장히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뭔가 백의 민족 같은 너무 나갔나요? 네. 구절초 꽃이 예쁘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까, 선물이 거의 음식 선물이라 이게 참, 섬에 들어옵니다 하셨는데 맞아요. 그런데 이게, 선물을 보내시는 입장에서는 살짝 이게 어떨지 잘 모르겠어서, 어머, 그러시군요. 군산 계야도 교회를 섬기고 계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는 제가 이제 고향이 강원도 춘천인데 춘천 주변에도 아주 시골 목회를 하시는 많은 또 목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렇게 섬기시는 모습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신안? 네. 거기에 한번 그 성지순례처럼 다녀온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저희 회사 직원들이 버스 이렇게 이동해서 신안에 그 전해져 오는 그 선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각 교회에서 내려져 오는 선교의 역사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아서 놀랐었던 그때 그 추억이 그래서 섬 목회하시는 분들에 대한 저의 그 정말 존경의 마음을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좀 마음 같아서는 음식을 보내드리고 싶지만 혹시 7917님께는 그래서 저희가 넘어가도 괜찮아요. 선물 한번 드리기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정말 섬 목회하시는 목사님 너무 그리고 사모님 목회하시는 모든

분들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저희 드라이기 선물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윈세프에서 드리는 아주 좋은 드라이기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자 지금 준비한 곡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5681님께서 5681님도 지난번에 제가 드라이기 선물 드렸었죠. 저희 손녀 유하가 하시면서 사연 주셔서 우리 유하에게 선물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년 대학교 입학해도 주일마다 집에 와서 서산 성결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에서 교사와 또 학생들 가르치고 헌신하고 봉사하겠다고 말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했다고 신청하신 곡 함께 할게요. 파이디언 선교회 나는 예배자입니다. 창수님 신청하신 리컬러 하나님의 나팔소리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만 바라볼지라 8023님께서 지난 주일 예배 전에 찬양 시간에 주만 바라볼지라로 찬양했는데 많은 분들이 눈물 흘리셨다고 아마 찬양팀 봉사하시지 않을까? 찬양팀 섬김을 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청하신 곡은 오늘 CBS 워시 콘서트 치유 앨범에서 주만 바라볼지라 전해드릴게요.

CBS 워시 콘서트 치유회에서 전해드린 주만 바라볼지라. 앞서 리컬러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파이디온 선교회 나는 예배자입니다도 함께 하셨어요. 그림자님, 병원 재검사 하기로 하셨다고, 관리 평소에 잘할 걸 이렇게 후회하신다는 사연을 비공개로 보내셨는데 응원하려고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신청하신 곡 저희 보내드릴 테니까요. 찬양 들으시면서 마음 편안하게 하시고 또 다시 재검 받으시고 또 결과 나오면 앞으로 잘 하라는 그런 뜻이겠죠. 화이팅 외쳐드릴게요. 주님의 공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계절 듣고 싶네요 하셨는데 이 계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곡이 왠지 이렇게 가을에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리스도의 계절 지영의 찬양도 그리고 여러분 아마 올가을에 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홍순관 곡까지 전해드리려고 해요. 계절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를.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바라본 계절이 정직하기를 어른들의 욕심으로 그 계절이 파괴되지 않기를 끝없는 문명의 번식으로 저 아름다운 햇살이 그늘이 되지 않기를 다만 우리들이 흘린 눈물로 이 세상이 구원되기를 이 세상이

계절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를 홍순관, 지영의 그리스도의 계절, 또 앞서 손예 씨 믿음의 고백 전해드렸습니다. 아린님께서 행복한 가정의 곡을 청하셨는데 오늘은 행복한 가정의 행복한 가정을 들으려고 해요. 신청하신 곡은 다음에 이삭 죽기 때 꼭 전해드릴게요. 스티븐님께서 드디어 오늘 예식장 예약하며 본격적인 결혼을 준비하는 딸과 주님의 가정을 만들고 가꾸는 얘기를 나누며 CCM 캠프 함께하고 있는데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딸과 예비 사위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셨어요. 오늘은 이 곡이 딱일 것 같아서 행복한 가정이 부르는 행복한 가정 손예찬 솔로 아이의 목소리로 함께하는 곡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신청곡 남겨주신 분들 많으셨는데 역시 제가 이삭줍기 사용할 때 항상 잘 쓰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고요. 와이러니 님께서 맞아요. 이 곡을 정말 많이 신청곡으로 써주셨는데 살짝 어디에 이어가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게 됐네요. 좋은 곡, 특히 해외 CCM 이렇게 좋은 정보도 보내주시고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The Beatles의 Light of the Sky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행복하시고요.

0: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24시간 찬양 채널 CBS 조이포유가 오는 10월 12일 월요일부터 더 풍성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2시 5분 인기 찬양사역자 박요한 목사가 진행하는 박요한의 가스펠 아워가 신설됩니다. 국내외 CCM, 찬송가, 월십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편안한 찬양으로 여러분의 오후를 채워드립니다.

0: 책임집니다. 지난 1년간 사랑을 받아온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오후 6시까지 1시간 더 은혜로운 찬양으로 여러분 곁에 함께합니다. 오후 6시와 새벽 2시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는 찬양 BGM 찬양하라 내 영혼아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CBS 조이포유의 가을 개편 10월 12일 월요일을 기대해 주세요.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기다리던 전시가 시작되는 날, 또 음반이나 책이 발매가 되는 날, 꼭 가보고 싶던 가게가 문을 여는 날, 바로 그날 그 시간에 맞춰서 문이 열리길 기다리며 달려가는 일. 또 요즘 오픈런이라고 해서 이른 아침부터 외투와 의자, 담요까지 준비하고 문 열기를 기다리는 모습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며 찾는다는 건 대단한 정성이죠. 그 열정이 우리를 일어나게 하고 달려가게 하고 집중하게 하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간절히 기다리는 그 자리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뭔가를 절실하게 기다린다는 거는 참 좋은 일 같아요. 삶의 활력도 되고 또 내가 더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니까. 그게 어떤 대상이든 간에 예, 확실히 에너지는 되더라고요. 유재범 삶의 자리에서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합니다. 기다리는 기쁨 당향노조. 제가 이러실 줄 알았죠. 가브리엘님 오셨고요. 멋쟁이님이 신청하신 곡 할렐루야 걸어놨습니다. 굿송 앨범에서 지미선이 부르는 곡입니다.

6018번님의 신청곡 좋은 씨앗 더 좋은 세상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출첵해요. 쉬는 날마다 듣긴 해도 또 글 올리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도 축복받은 하루로 보내세요. 베리베리님, 아니 쉬는 날마다 찾아오시는 거 이것도 쉬운 거 아니거든요. 감사합니다. 담비님, 아르바이트 집 앞에 원하는 시간이 생겨서 지원했는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오픈하는 곳인가 봐요. 아이고, 오픈하는 곳이면 일이 많을 텐데. 그래도 딱 원하는 시간이라고 하시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데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니바람님 감사하고요. 집에서 조이포유 듣고 있으면 시간 진행자들 기다리게 되고요. 또 게시판 보면서 자주 보이는 분들 익숙해서 가족 같고 보이지 않으면 궁금해지고 그럽니다. 아, 그러니까요. 저희도 자주 오시다가 갑자기 소식이 좀 끊기거나 뜸해지면 어디 가셨나, 요즘 바쁘신가, 뭐 하시나 이렇게 궁금하거든요. 그런 마음이죠. 예, 그래서 가족이라 우리가 부릅니다. 청소하는 영배씨님의 신청곡 믿음 따라 어노인팅 앨범에서 들을까요?

최여사님의 글을 보고 요즘 안 보이는 분들 궁금하고 그래요. 그랬더니 마야님이 아이 창에만 안 나타나고 감사히 잘 듣고 있어요. 아름다운 한대님은 전늘잘 듣고 있죠. 그냥 안 붙여 남겨봐요. 감사해요. 얘기 한마디에 또 이렇게 반응해 주셔서 기쁩니다. 주리가 부른 세상 그 자리에서 아 하나님의 은혜라는 부제가 붙은 곡 어노인팅 믿음 따라 두 곡이었고요. 주아랑님 근무 중에 듣고 있어요. 오늘은 가디건을 걸쳤습니다. 네, 좀 쌀쌀하죠? 듣고 싶은 찬양 한홍재 목사의 꿈꾼다. 오늘도 언젠가 내게도 예, 이곡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얼음새꽃으로 오셨군요. 아도니스로 인사를 했었는데요. 오늘부터 얼음새꽃입니다. 탄생화가 복수초인데요. 한글 이름이 얼음새꽃이더라고요. 예쁜 한글 이름 있는 거뭐몇해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오늘에서야 바꿨습니다. 이제는 얼음새꽃으로 만나요. 당향로 처음으로 이제 새 닉네임 올리려고 오전부터 기다렸어요. 네, 얼음새꽃 예쁩니다. 잘 고치셨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신청하신 곡 나무에는 목소리로 이어서 들을게요.

0: 그분의 목소리를 같이 들으니까 진짜 비슷하다 싶어요. 나무엔 한웅재. 얼음새꽃님, 예, 닉네임 한 번 더 불러봅니다. 나무엔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지 들었고요. 해리와 해피님께서 따뜻한 블랙커피 한 잔과 진한 브라운이 함께 당향로 듣고 있습니다. 이 둘의 조화, 예, 좋죠. 브라우니를 먹고 있으니까 브라운 워십의 복음 들고가 듣고 싶어집니다. 가을 색상은 브라운, 디저트는 브라우니, 내가 듣고 싶은 브라운 워십. 이거 무슨 라임이죠? 브라운, 브라우니, 브라운 워십. 네, 브라운 워십의 복음 들고.
1: 우리의 따스한 공정으로 조각난 마음들의 행복을 이끈다. 그리고 두려움을 쳐내는 신뢰와 서러운 끊치는 격려를 더한다면 이 땅에 꽃피는 평화를

브라운 옷이 복음 들고 따뜻한 아메리카노에 예, 아주 진한 브라우니를 먹는 느낌으로 들었습니다. 꿈꾸는 행복님이 신청하신 곡도 이어서 들을게요. 길이 되신 예수, 오직 예수라는 곡과 같이 있는 버전입니다. 디아코니아 앨범에서 듣죠.

길이 되신 예수, 오직 예수, In Christ Alone, 디아코니아 앨범에서 들었고요. 1부 끝곡은 마커스 워십 앨범에 있는 주가 주 되심을 이 곡입니다.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0: CBS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대만 타이베이 푸양 에코공원의 연못에서 들리는 개구리들의 합창입니다. 배전박이 개구리, 면천청개구리, 줄무늬 범행꽁이의 노래인데요. 이곳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개구리를 조사하는 시민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약 600명의 자원봉사자가 80개의 팀을 이루어 전국의 양서류를 조사합니다. 이들은 공원에 사는 양서류를 기록하고 외래종인 전박이 다리 나무 개구리를 잡고 있는데요. 포획된 외래종은 인근 타이베이 야생조류 구조센터로 보내져 구조된 새들의 먹이로 활용됩니다. 시민과학은 생물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직접 지키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90편 14절과 15절 말씀이었습니다.

김향란이 부른 가을의 기도. 오늘 내일은 이렇게 가곡으로 좀 2부 첫 곡을 채워볼까 합니다. 가을 느낌이 물씬 나죠? 지은 엄마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따뜻한 찬양곡 많이 들려주세요. 네, 2부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고요. 써님3이라는 아이디 쓰시는데 일하면서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님도 늘 듣고 있는데 출첵은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정원님 목소리 너무 좋은데요. 웃음소리는 또 미소 짓게 합니다. 늘 고마워요. 저도 감사합니다. 좀 쑥스럽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이 웃음소리를 좋아해 주셔서 또 많이 웃으려고 합니다. 사랑하우님, 매일 이어폰으로 들려오는 정원님 목소리 들으면서 일하느라 인사할 타이밍 꾸준히 놓치다가 오랜만에 인사해요. 샬롬. 네, 샬롬입니다. 가브리엘님이 이 좋은 계절에 더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주께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하시면서 주께 가까이 신청해 봐요 하셨어요. 주께 가온이 아니고요. 주께 가까이. 마하나임님께서 옹기장이와 조수진이 부른 주께 가온이를 신청하셨거든요. 이 곡 먼저 들려드릴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숨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약해질 때마다 제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의 손길을 구합니다. 치료의 과정 속에서 찾아오는 두려움과 불안을 주님의 평안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을 믿음과 오늘을 살아낼 힘을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의 사랑을 기억하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제 삶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감사함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저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하나임님의 기도와 함께 주께 가오니 옹기장의 조수진이 함께 불렀고요. 가브리엘님, 주께 가오니 맞죠? 왠지 그럴 것 같았어요. 하지만 또 덕분에 주께 가까이 남유어십 찬양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러블리포스님이 주일 아침에 우리 찬양대 입장송이 나오니까 너무 좋은데요. 아마 주께 가오니인 것 같아요. 주님의 살림, 작은 교회에서 연로하신 세 분 권사님. 예, 매월 한 번씩 만나서 교제하는데 가는 길에 예쁜 가을 꽃을 준비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권사님들의 환한 웃음을 기대합니다. 아, 주님의 살림, 그 마음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요. 권사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실지 꽃을 받고 환하게 웃으시는 그 모습이 그려집니다. 코스모스님, 오늘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드려요. 늘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내 안에 사는 이 신청하신 곡 예라모십 앨범에서 함께합니다.

예람어심 내 안에 사는 이 목마른 사슴 함께 들었습니다. 1611번님 오셨어요. 우리 신랑과 하나 된 지 3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어제는 사소한 일 때문에 다퉈서 결혼 기념일인데 어떻게 하지 고민을 좀 했는데요. 먼저 사과톡 보내줘서 마음이 녹았어요. 오늘 기념일인데 제가 늦게 퇴근해서 그냥 넘어갈 것 같거든요. 항상 부족한 나를 맞춰줘서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 중일 씨. 오래오래 티격태격하며 행복하게 살자유. 사랑해.

이윤화가 부른 행복, 그리고 이재훈의 목소리로 사랑합니다까지 들었습니다. 이거 녹음해서 들려주신다고 했거든요. 1611번님, 서로 기대도 있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투닥투닥 하는 거죠. 행복하고 또 서로가 있어 든든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쭉 이어지길 바라면서 두 곡 함께 했습니다. 한빛이라는 아이디 쓰시네요. 반갑습니다. 샬롬이고요. 뭉개구름님, 이른 아침부터 밭에 나와서 고구마를 한창 수확하고 있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요. 올해는 고구마가 풍년입니다. 모든 풍년이란 얘기 들으니까 좋네요. 가을 햇볕 그래도 따가우니까 잘 무장하고 나오셨죠? 푸른 동사님, 산새 소리 또 고향 마을에서 가끔 짖는 소리들로 정겹습니다. 짖는 소리, 뭐 강아지가 짖는 소리도 있고 소가 우는 소리도 있고. 열어주셔서 태연님께서 고등학교 2학년 담임선생님이 카페를 운영하신다고 해서 가는 길이에요. 이제 학교 그만두시고 카페 하시나 보다, 그죠?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시고요. MNSL님, 몸이 아픈데 혼자 있으니까 좀 힘듭니다. 찬양 듣고 힘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기도와 함께 신청하신 곡 들려드릴게요. 아미가 부릅니다. 터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한빈님.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은 Way Home 앨범에서 들었는데요. 경환선님, 추억님이 함께 신청하셔서 들었습니다. 유진이님, 지난 주말에 언니들과 또 조카들과 좋은 시간, 맛있는 식사하고 즐겁게 보내고 왔거든요. 근데 담이 걸렸는지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어요. 아이고, 며칠째 지금 고생하시네요. 약 먹고 파스 붙이고 있는데 병원을 가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한결같은 장원님의 목소리가 참 좋아요. 아유, 어떡해요. 담 걸리면 너무 불편하고 아픈데 병원에 가시는 게 맞나? 빨리 나오셔야 될 텐데요. 좋은 친구 209님은 어머니 진료 중이시래요.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패밀리님께서 우리 강선영 집사님 신앙의 롤 모델이었던 엄마의 빈자리 그 빈자리 때문에 문득문득 눈물이 날 때가 있겠지만 늘 그러셨듯이 힘내시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잘 회복되길 기도할게요. 부모와의 이별은 생애 한 번뿐이니까 연습할 수가 없는 슬픔인데 저에게도 머지않아 다가올 거 생각하면 가을 하늘만 봐도 먹먹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연습해서 이걸 뭐 각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라는 다짐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오늘 끝곡은 홍혜진, 진아의 목소리로 주만 바라볼지라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네, 쌀쌀합니다. 다니실 때 겉옷 하나쯤은 더 준비를 하셔야겠고요. 건강관리 잘하시고 따뜻한 거 드시고요.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사랑해 CBS.
1: 사람이 자신이 하는 일에 열중할 때 행복은 자연히 따라온다. 무슨 일이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몰두하라. 그것이 위대한 일인지 아닌지는 생각하지 말라. 방을 청소할 때는 완전히 청소에 몰두하고 요리할 때는 거기에만 몰두하라. 인도의 철학자 오쇼 라지니쉬의 말입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입니다. 이 찬송은 미국이 낳은 위대한 찬송가 작가 찰스 가브리엘이 작시 작곡한 찬송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그분의 거룩하심을 각자의 삶 속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굳은 결의를 담은 찬송인데요. 주님을 본받아 사는 삶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에 자신을 전폭적으로 내어 맡길 때 비로소 주님을 닮아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죄인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찬송은 우리도 그런 주님을 본받아 주님이 지녔던 거룩한 성품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는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찬송의 성경적 배경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으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0: CBS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친구를 고르는 데는 천천히, 친구를 바꾸는 데는 더욱 천천히.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입니다.
4: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사냥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잣 좋아하세요? 홍천 풍천리 잣나무 숲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100년 잣나무 숲입니다. 이 나무들과 수달, 삭 등 많은 생명들의 목숨이 경각에 처했습니다. 양수발전소 때문인데요. 11만 그루의 잣나무가 사라집니다. 풍천리 주민들은 양수발전소 반대운동을 8년이나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주민 이창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1: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0: 새로운 삶은 어떤 걸까요?
1: 이제 고등학교 졸업 맞고 아버님과 같이 잣을 따면서 여태까지 살아오다가 잣을 따면서도 실은 저희는 생계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자연에서 이 잣나무가 100년을 버티고 살아왔는데 그 나무가 베어진다는 거, 사라진다고 했을 때 정말로 소중하다는 걸 느꼈어요. 저희들은 그거를 지켜보자고 바램 없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0: 한쪽에는 나무의 가치를 알게 된 새로운 삶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한 번 결정된 것, 잘못된 결정이라고 해도 그냥 가겠다는 삶이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집 짓는 건축자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일이니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놀랍기만 하여라. 이 날은 주께서 구별하여 정하신 날이니 이 날에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 주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의 모음집 시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1: 손님 여러분, 제가 무엇을 팔려고 나왔겠습니까? 칫솔입니다.

0: 자, 이제 여러분께 하나씩 돌려보겠습니다.
1: 손님 여러분, 제가 여기서 몇 개나 팔게 될까요?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걸까요? 4,000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실망했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니 감사드립니다. 적은 달란트에도 감사하며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다했던 이들을 기억합니다. 지금 손에 쥔 것에 감사하며 우리도 사랑을 베풀게 하소서. 찬 이슬이 맺힌다는 절기상 한로를 지납니다. 따스한 손길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를 친히 이끄시어 다가오는 계절에도 걱정이 없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숭실대학교 120명 성가대 찬양입니다. 이어서 김성수의 음성으로 주님의 명령 전할 사자여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의 사랑,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매일 맛보아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3편 이화 챔버 콰이어의 찬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이다니엘의 음성으로 선하신 목자 들으시고요. 박순복의 곡으로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주가 맡긴 모든 역사, 김요한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보내드린 곡, 속죄하신 구세주를 서울 모태탑 창단이었고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정은숙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순천으로 여행길에 오르신 라베리떼 301님,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다녀오십시오. 문숙님께서는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고, 백합님 샬롬 샬롬 인사 건네 주셨어요. 휴대전화 뒷번호 4536번, 성실한 시작을 배웁니다. 준희빈님께서는 공기 좋은 새날 근심 걱정 주님께 맡기며 감사로 기도합니다. 여호와 이레님,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 고쳐 주옵소서. 딸기 공주님께서 오늘 허리 수술을 하게 된 허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넘어져서 허리와 꼬리뼈 골절돼 수술한다고.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안수하여 주사 수술 잘 되어 빠른 회복 있기를 기도 부탁드려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그리고 옥상 딸기님, 어제는 제가 주차한 오른쪽에 시야를 가리게 대형차를 대놓은 사람이 있어 출발하면서 오른쪽에서 급히 오던 차를 못 봤습니다. 결국 이 차는 오면서 경적을 3개 울렸는데 제가 못 본 것도 자책스럽고 시선을 가린 주차도 참 원망스럽네요. 이거 어떤 상황인지 너무 알 것 같아서 얼마나 놀라셨을지 가히 짐작이 되고도 남습니다. 아, 이런 경우가 있죠. 정말 그 시선 가린 주차,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원망스럽네요. 근데 사고로 이어지는 않으셨죠? 그랬기를 바랍니다. 이스크라니 매일 새벽 운동하며 찬송 들으니 너무나 은혜스럽네요. 보내주셨고요. 조이포유 저녁자 방송으로 들어오신 진영님께서 CBS 음악 FM 12시에 만납시다. DJ로 활약한 우리 이수영님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네요. 그 아드님의 아픔, 빠른 쾌유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영 DJ님과

가족분들에게 위로 전하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주리의 힘내세요 신청해 주셔서 준비했고요. 이어서 홍순관입니다.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신예숙님의 신청곡입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예수께서 오실 때에 월드비전 한국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2: 격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4차남부터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새벽 예배 드리고 가는데 어제보다 오늘이 두 배로 춥네요. 독감 예방접종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겨울 같은 날씨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김명희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최유정의 찬양 정해주셨어요. 1부의 끝곡으로 함께 할게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잠시 후 2부에 다시 뵙죠.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박운성님께서 청해 주신 내 평생에 가는 길, 김숙희님께서도 청해 주셨어요. 리셋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유리정은님께서 청하신 이예진의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10월 8일 목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오늘은 그림자와 실체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실체보다 더 눈에 띄는 그림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체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종교적 형식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일입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율법과 절기, 음식 규정과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함을 더 중요시하고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며 진짜 중요한 것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강조합니다. 물론 신앙에서 율법, 절기, 외적인 경건함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중심이 되어야 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신앙의 본질은 형식이나 절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그분을 따르는 삶에 있습니다. 이처럼 종교적인 외형보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신앙인들에게 더 소중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림자에 매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존하시는 실체이시며 생명이시고 능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그림자가 아닌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림자 같은 형식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실체이신 주님만을 따르게 하소서. 아멘.

누가 주를 따라 오라토리오 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유혜정의 음성으로 온유한 주님의 음성, 진희사랑님께서 청하신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아이노삽창단의 찬양을 전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0702번 일반인과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분들이 함께하는 경기도 한마음체육대회를 하남에서 하는데 스텝으로 참여하신다고요. 모두 부상 없이 좋은 경기 펼치시길 바라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보라미님께서는 우리 교회도 금요일부터 내일부터 선교대회가 시작됩니다. 2주 동안 매일 다른 주제로 진행이 된다고 잘 마무리되기를 기도합니다. 보내주셨고요. 조이포유 저녁자 방송에 함께하시는 복실맘님 안녕하세요. 마음이 편해지는 곳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재룡이님께서는 발목 골절 수술 예정으로 입원했습니다. 겁도 나고 두렵지만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찬송 들으며 위로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셨어요. 발목 골절이라 당분간은 수술 받고서도 조심하셔야겠네요. 잘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님께서도 수술 받으셨었군요. 수술한 지 2주 됐습니다. 오늘 실밥 빼는 날입니다. 무사히 지켜주셔서 감사가 넘치네요. 앞으로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가게 하소서. 이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보내주셨는데요. 건강하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드립니다. 신청하신 곡 조준모의 그의 생각 준비했고요. 그에 앞서서 샬롬규님께서 듣고 싶다고 청해 주신 곡 말씀 앞에서 위드갓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서로 싸우는 당신 자녀들의 광기를 치료하시고 우리 자만심이 당신의 통제에 복종케 하소서. 물질은 풍부하나 영혼은 가난한 우리의 무분별한 이기적인 만족을 부끄럽게 하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소서. 우리가 당신 나라의 목표를 놓치지 말게 하소서.

해리 에머슨 포스틱의 찬송시 전능하신 여호와여 3절 가사를 전해드렸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을 부르는 동안 우리의 영혼이 주님 모습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이장희의 찬양으로 356장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서울 모테트 합창단이었습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0: 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서경대학교.
1: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0: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0: 경동하우징.
6: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론 간유산균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석이 보드란 보드랑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5: 화물차 필요할 땐 가만.

0: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1: 배우 박소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3: 가구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0: 간악회 이사장 임영석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B형, C형 간염은 증상 없이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B형, C형 간염 검사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2: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1: 자연한 알.
3: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다락방님께서 오늘 하루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손경민의 은혜 부탁드립니다. 적어주셔서 보내드릴게요. 지선 이윤화 한이강찬 아이빅밴드 함께합니다. 오늘도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임영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마른 낙엽을 밟으면 바스락 소리가 유난히 크게 나죠. 입속에 수분이 줄어서 작은 힘에도 쉽게 부서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서 힘을 뺀 낙엽들이 바스락바스락 가을이 깊어지고 있다는 걸 알려주네요.

계절은 달력보다 먼저 소리로 소식을 전해오나 봅니다.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 그런 낙엽을 쓸어가는 바람 소리. 조금씩 달라진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어느새 가을에 한가운데까지 와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것 같아요. SBS 라디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목요일 아침입니다.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Good Music Station. CBS FM.

은혜와 사랑의 두 시간 감사합니다. 이완우님, 구원의 은혜 하루 되시기를 바래요. 타이거님, 반갑습니다. 패티 페이지, 올드 러기드 크라스, 갈보리 산위에였고요. 그리고 마리아 잭슨, 스윗 아우러 프레이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흑인 연가 가수의 그윽하고 깊은 목소리가 가을 아침과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데니보이님은 한국 생활 1일차 방송 출첵합니다. 새벽에 듣는 방송을 고대해왔어요. 두 달 동안 아침 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와, 해외에서 들으시던 애청자분이신데 한국을 들어오신 거군요. 두 달 일정으로. 고국에서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실까요? 즐겁게 알찬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0월 8일 목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렇게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게시판에 글 써주세요. 문자 참여하시려면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소이라님께 Sunshine in my soul,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소이라님을 응원해 주세요. 사업을 시작하시네요. 편의점, 대평 다위점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시래요. 예, 이거 준비하시는 동안 힘든 일도 많으셨을 텐데 잘 되시면 좋겠어요. 신청곡 띄워드리고, 그리고 맛있는 거 많이 파는 일 하시지만 우리 소이라님의 커피는 제가 챙겨드리고 싶습니다. 커피 쿠폰 발송할게요.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나의 죄를 씻기는, 그리고 쌍문동 할머니님 신청하신 Amazing Grace였습니다. 항상 아침 이동 중에 들었는데요. 오늘은 편안한 공간에서 Amazing Grace로 아침을 엽니다. 보금자리 다음 주에 이사합니다. 아하, 그러시군요. 코스모스님, 닉네임이 가을이네요. 코스모스님. 당분간은 비 소식이 없으니까 코스모스님 댁 이사하실 때도 날씨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어휴, 마라나타님은 어제 새벽에 침대에서 낙상을 하셨대요. 다행히 앞으로 넘어져서 이마에 상처만 있을 뿐, 만약에 뒤로 넘어졌으면 뇌진탕 혹은 뇌출혈로 이어졌겠죠. 원래 계획은 코로나 예방접종 그리고 독감 주사 맞을 예정이었으나 고열로 인해 접종을 며칠 후로 연기했습니다. 뒤로 넘어지지 않게 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셨는데, 이 낙상이 제일 위험한 거잖아요. 낙상하고 또 넘어졌다는 사연들이 종종 들어와서 특히 어르신분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말했더니 사연으로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리 조심을 해도 나이가 들면 넘어지고 나서야 아, 내가 넘어졌구나. 왜 내가 넘어졌지?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는 거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미리미리 조심한다면 조금은 사고를 더 예방할 수 있겠죠. 아유, 마라나타님 더 큰일 날 뻔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Precious Lord, take my hand. 주님이여 이 손을. Wonderful peace.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로 이어지는 접속곡 메들리 함께하죠.

겉바 속촉이라는 단어 아시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는 말입니다. 치킨이나 빵을 수식할 때 쓰이죠. 겉바 속촉. 이렇게 음식에는 맛있다는 의미로 쓰이지만 사사기 속 말씀을 읽다가 기드온을 보면서 부정적 의미의 겉바 속촉 같은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와 싸워 대승을 거둡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했는데 기드온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고 거절했죠. 그런데 기드온은 이후 미디안 왕들의 옷과 장식품으로 자신을 치장했고 아내를 많이 두면서 왕처럼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왕이 아닌 척 했지만 속으로는 왕처럼 산 거죠.

첩의 아들 이름을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의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습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겉바속촉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기드온 사후 아비멜렉이 형제 70명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는 비극을 낳게 됩니다.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겉과 속이 다른 겉바 속촉 신앙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늘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되게 살아가며 사람들에게도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서울 상일교회 손석일 목사님의 겉바속촉 신앙.

조샘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신청하려고 보니까 다른 버전들은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에론 네빌 버전은 없어서 신청합니다. 예, 이렇게 틀어드렸어요. 조샘님 좋아하는 찬송가, 좋아하시는 버전. 3853님께서 지금 흐르는 곡을 듣고 있으려니 웃음이 나요. 어쩌면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지 신기하기도 하고 아무튼 너무 좋네요. 좋아요, 하트 꾹 누르고 좋은 곡 듣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조샘님이 신청해 주신 덕이죠. 아, 저도 이 노래를 예전에 처음 들었을 때가 생각나요. 틀기가 쉽지는 않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예상 외로 이제 청취자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또 여러분이 좋다고 하시니까 저도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더 자주 틀고 싶은데 요즘에는 도리어 누르고 있다는 거, 절제하고 있다는 거 고맙습니다. 자, 10월 8일 목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0533님은 첨부해 주신 사진을 보건대 높은 산에 올라가 계신 것 같고요. 이런 한 줄 사연을 주셨습니다. 신랑 때문에 강제 운동 중인데 살려달라고. 예, 말씀은 살려달라 하셨지만 왠지 신랑 때문에가 아니라 신랑 덕분에 아 이렇게 왔다. 기분 좋으시고 고마운 마음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산허리에 걸린 아침 온무가 근사하게 사진 속에 보입니다. When the roll is called up, 연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0: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고려용접봉, 그린
1: KR300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해 뜨는 시간이 늦어질수록 일어나서 밥 차리기가 더 싫은데 어메이징 그레이스 덕분에 오늘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젤로님, 동장님은 씻으러 가요. 좀 귀찮은 걸 보니까 가을은 가을이네요. 예, 아, 가을은 그런 계절이구나. 단풍 들고 국화 피는 화려한 겉모습 속에 찬물 닿기 두렵고 몸이 무거워지는 이런 고단한 속모습도 있구나. 너는 겉바속촉 계절이었구나. 오늘 겉바속촉 신앙 6시 30분 묵상 시간 들으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위로가 되는 존재, 친구, 위로의 팝송 친구 3탄 오늘로 마칩니다. 마이클 부블레, You've Got a Friend in Me 1부 닫는 곡입니다. 2부는 레인보우의 Joy for You 채널.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2: 잣 좋아하세요? 홍천 풍천리 잣나무 숲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100년 잣나무 숲입니다. 이 나무들과 수달, 삭 등 많은 생명들의 목숨이 경각에 처했습니다. 양수발전소 때문인데요. 11만 그루의 잣나무가 사라집니다. 풍천리 주민들은 양수발전소 반대운동을 8년이나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주민 이창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3: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2: 새로운 삶은 어떤 걸까요?
3: 이제 고등학교 졸업 맞고 아버님과 같이 잣을 따면서 여태까지 살아오다가 잣을 따면서도 실은 저희는 생계에 대한 것만

0: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자연에서 이 잣나무가 100년을 버티고 살아왔는데, 그 나무가 베어진다는 거, 사라진다고 했을 때, 정말로 소중하다는 걸 느꼈어요. 저희들은 그거를 지켜보자고, 바램 없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1: 한쪽에는 나무의 가치를 알게 된 새로운 삶.

0: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이었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예전에 스페인어랑 독일어 버전의 찬양곡도 틀어주셨던 것 같은데 제목을 모르겠어요. 이런 언어 찬양곡도 부탁합니다. 젤로우님께서 말씀하셔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스페인어 버전 그리고 방금 흐른 곡은 블라이벤 이스다인의 트로이 오신실하신 주의 독일어 버전이었습니다. 이제 언어가 익숙치 않아도 멜로디

이 듣는 것만으로 이 곡이구나 아시겠죠? 목요일 아침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2부 순서 오셨습니다. Have thine own way, Lord.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It is well with my soul. 내 평생에 가는 길. Jesus is all the world to me.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였습니다. 여행 가신 분들 역시 많네요. 이 연휴가 계속 있다 없다 하니까 이제 9월 추석 연휴부터 시작해서 또 좀 일하다가 그 개천절 대체공휴일을 지나서 또 조금 일하다가 이제 한글날부터 이어지는 주일까지의 3일간의 연휴 또 시작입니다. 뒷자리 6572 쓰시는 분, 남매들끼리 함께 가셨군요. 여권이, 핸드폰이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무사히 커피 한잔합니다. 예, 우여곡절 많았지만 지금 모두 무사하시면 된 겁니다. 건강히 조심히 다녀오세요. 7061님은 중마고 고향 친구와 양양 아야진으로 오늘 떠납니다. 중년 남자 둘이 떠나는 여행이라 기대가 됩니다. 숙소는 양양 윈드밸리 글램핑 야외 간이 숙소에서 밤에는 별을 보면서 추억을 만듭니다. 아유, 제가 찾아가서 우리 7061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찾으면 어쩌시려고 숙소를 이렇게 상세히 적어주셨어요. 아, 좋네요. 뭔가 숙소를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좋은 곳 같아요. 잘 다녀오십시오. 밤에 별도 꼭 보시고요. 1부에서 남편이 강제로 끌고 와서 산에서 살려달라고 문자 주신 아내분이 계셨는데 너무 재밌어요. 아, 이 한 줄을 들으면서도 또 다 다른 생각을 하시는구나. 나라님께서는 참 부럽다고. 이댁은 반대네요. 이제 아내분이 남편을 억지로 운동 데리고 다니느라 힘드시대요. 들꽃사랑님은 거기다 한 수 위. 억지로라도 따라오면 다행인 거 모르시죠? 저는 산을 좋아하는데 이제 남편은 아닌가 봐요. 그래서 따로따로 다니신다고 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요. I know whom I believed. 아, 하나님의 은혜로 남매들의 여행길에 올라 계신 6572님의 신청곡.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2장 7절과 11절 말씀.

우리의 억울함이나 화는 종종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은 포도주가 모자란 심각한 문제에서 시작됐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은 주변에 어떤 빛도 비추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두움에서 찬란히 빛납니다. 사방이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적은 시작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다면 그때가 기적을 기대할 때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성경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절망은 곧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시작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아멘.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149번째 묵상 문제를 통해서 기적을 만드신다.

주아랑님 신청하신 Fill My Cup, Lord, 우물가의 여인처럼이었습니다. 정미나의 Amazing Grace를 매일 아침 산책 때마다 듣습니다. 여백드림님, 그리고 와, 오늘 교회에서 은빛대학 어르신들과 민속촌에 소풍 가신대요. 보라제비꽃님, 최고의 날씨 속에 다행입니다. 잘 다녀오세요. 민속촌 너무 좋죠. 저도 가본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아, 예빈 시오 아빠님, 일본에서 듣고 계시는데 오사카 제조기술 엑스포 전시회에 출장 와 있습니다. 이제 곧 호주로 한식당 조리사 취업 나갈 사랑하는 아들과 단 둘이 온 출장 겸 여행이지만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늘 함께합니다. 네, 예빈 시호 아빠님, 그럼 이제 한식당 조리사 취업을 앞둔 아드님은 시호 군일까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시냐면 그 아주 인상 깊은 사연을 주셨던 분이라 애청자분들도 기억나실 거예요. 그 반도체와 믿음의 공통점을 아주 쉽게 풀어서 해석해 주신 그 반도체학과 교수님, 그 사연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분이십니다. 그 이 주제로 해서 책도 출간하셨다고 하는데 아직 영문판밖에 나와 있질 않아서 이제 우리말 번역본 출간되면 또 알려주세요, 교수님. 저도 그랬었어요. 그때 여러분도 많이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월 8일 목요일 정미나의 Amazing Grace. 1일 1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오늘은 CC 와이넌즈 버전입니다.

이 곡도 좋아하는 곡 리스트에 플러스 시키고 싶다고 조셉님 마음에 드셨어요. C.C. Winans,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네, 곡도 좋고 또 약 6분가량 이어진 길이도 꽤 깁니다. 이터널님은 오늘 1년 전에 쓰러지신 친정엄마 목욕시켜 드리러 갑니다. 엄마가 저희를 씻겨주셨듯이 이제는 제가 씻겨드릴 수 있어 감사해요. 얼굴을 계속 볼 수 있음도 감사하고요. 네, 아유, 우리 어머니 건강하셔야 하는데, 그쵸? 이기수님은 아유, 아내가 편찮으십니다. 우리 아내 임권사가 어제 서울 경희의료원에 입원했습니다. 속히 완쾌되고 퇴원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가을하늘님, 자주 듣고 있지만 오랜만에 로그인했습니다. 오늘 절친의

위암 수술이 예정돼 있습니다. 훌륭한 의료진의 손길로 수술이 잘 되고 친구 또한 담대하게 수술 잘 받고 나오기를 기도하면서 참여합니다. 이 좋은 계절 가을에 편찮으신 분들이 왜 이리 많으실까요? 우리 애청자분들 좀 아프다. 또 주변에서도 내 가족이 친구가 아파요. 이런 사연은 하나도 안 들어오면 좋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비공개로 오신 분입니다. 병원 직원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참 커요. 군대보다도 더 심한 간호일을 그만둬야 하나. 사직서를 썼다, 지웠다. 나의 마음의 상처를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싸매어 주시리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곡 들으면 마음이 치유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찬송, 찬양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좋은 거죠. 시크릿 가든 세레나데 투 스프링. 우리에게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로 익숙하죠. 이 곡 들으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쵸? 사랑의 하나님이 그야말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만 봐도 그 사랑의 어떤 깊이, 크기 뭐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조금은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그 크신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과연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이웃과 주변에 전하고 나눠야 하는 사랑의 모습, 이런 거겠죠. 누군가 막 힘들어할 때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짐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어진다. 또 사랑은 의심보다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기에 끝까지 신뢰한다. 때로는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도 덮어줄 수 있어야 한다. 사랑은 나보다 우리를 생각하는 것이기에 나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는다. 등등등. 자, 오늘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과 신뢰와 또 어떤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요일 아침 오늘도 잘 오셨어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최현수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들으면서 2026년 10월 8일 오늘 약간 금요일 같은 목요일. 그쵸? 예, 목요일 아침 생방송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1부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쵸? 날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감히 뭐, 다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죠. 하지만 그 사랑의 엄청난 깊이와 어떤 넓이를 조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지점이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주신 것. 이게 아닐까, 예, 싶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 먼저 누렸으니, 먼저 깨달았으니, 이 좋은 걸, 이 복음을 아직 모르는 분들에게 나누고, 전하고, 또 공유하고, 또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그건 이제 사랑을 나누는 거죠, 사랑을. 예. 나의 가장 귀한 것도 나눌 줄 아는. 그것을 주는 거예요. 예. 우리, 많은 분들이 오프닝부터 예, 감동.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이게 참 말은 쉬운데 또 행동으로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한이바람님도 남기셨고 사랑은 새우머리를 기꺼이 먹는 것. 크크크. 어제 후일담이 궁금합니다. 우리 한나님도 주셨고요. 예. 아, 어제 안 그래도 집에 가서 아내랑. 방송에서 우리 그때 대하 먹은 얘기 했었다니까 그냥 웃더라고요. 예. 좋은 걸준 거야 오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함희경님은 엄청 빛나는 가을 하늘을 경주에서 보며 인사드립니다라고 남기셨는데 오늘이 24절기 중에 17번째 절기입니다.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시기라는 그 할로. 오늘이 할로래요, 할로. 예. 어쩐지 좀 예, 선선하더라. 아침에 파주는 8도인가 9도인가를 찍더라고요. 아침 기온이 많이 좀 떨어졌고, 낮에는 물론 뭐 20도 넘게 기온이 오르지만, 그 산간 지역 쪽, 이런 데는 서리가 진짜 내리고, 찬 이슬이 맺히고 그럴걸요? 예. 아무튼 할로, 오늘 또 절기, 가을 절기 할로를 맞이해서. 우리 샬씨 가족과 함께 2시간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요. 또 오늘 보내면 내일부터 연휴잖아요. 예, 조금 홀가분한 마음, 여유로운 목요일 아침 같이 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샬씨 앞으로 사연 남기실 때 문자 참여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 우물정 799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인보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아, 내가 진짜 호두님 사연을 지금 보고야 말았네. 사랑은요, 그 사람의 코털도 잘라줄 수 있는 거예요. 라고,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간다? 코털도 잘라줄 수, 물론 그 약간 삐죽 튀어나온 그거, 예, 다듬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 줄수 있죠. 아, 사랑은 기꺼이. 그렇군요. 그렇죠. 예. 그 사람이 조금, 삐져나온 코털, 다른 사람께 보이고 싶지 않은 거지. 내 사랑하는 사람의 코털을. 아, 뭔지 압니다.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예. 아무튼, 자, 문자 참여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7997번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 공짜예요.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자, 오늘 연휴권 맞이하는 목요일.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시는지, 오늘의 여러 일정들,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뭐 연휴 계획도 좋고요. 소소한 삶의 일상 다 좋습니다. 편하게 사연으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민호기 조수아가 부르는 사랑의 송가.

TP 월시 미니스트리의 예수 사랑하심은 들었고요. 오벳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그리고 민호기 조수와의 사랑의 송가까지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조영은 님도 2332걸음째 걷고 있는 중 함께 걷기 레인보우 또 기능도 활용하시면서 사연 주셨고 행복한 수선아님 저 유치원에서 7살 반 담임으로 근무할 때 우리 반 아이가 했던 말이 아직도 막 생각나요. 선생님, 사랑은요, 나한테 잘못했는데 그 다음날에 같이 노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와 아직도 제 뇌리에 남습니다. 아이들이 사랑을 참 잘 알아요. 그쵸? 라고 사연을 남기셨는데 이야,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고 이게 사실 와 그 어른인 우리도 사실 저도 잘 못하는 건데 아이들이 역시나 이렇게 순수하고 이렇게 뒤끝이 없고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참 너무 어려워. 용서하고 다시 그 사람을 이렇게 품고 하는 게 참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예. 정말 내 힘으로는 이거 어렵잖아요. 아시죠? 예.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 흘러넘치는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야 그 사랑이 정말 흘러넘쳐서 용서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아, 우리 7살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컸을까? 여전히 용서를 잘할까? 아. 한미영님, 좋은 아침! 훈디 저희 숭이 유치원 가을 소풍 현장 체험학습으로 오늘 에바랜드에 갑니다. 야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잘 다녀오길 응원과 기도 부탁드려요. 우리 숭이 유치원 선생님들, 겸둥이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야, 진짜 좋겠다. 체험학습인데 무려 그 놀이공원, 에바랜드. 여기는 사실 뭐 놀이기구 탈 수도 있고 뭐 사파리 구경도 할 수 있고 누릴 게 되게 많잖아요. 먹을 간식거리도 많고 그냥 그 공간 거기에만 있어도 기분이 막 좋아지잖아요. 예. 날씨도 오늘 환상적인 데다가 거기 가면 또 막 그 신나는 음악 탁 나오고

그 음악을 들으면 약간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잠시 다른 공간? 예, 이렇게 다 와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확실히 듭니다. 놀이공원. 요즘에 다시 그 뭐 소울리스좌 그분도 막 나오는 것 같은데 뭐 머리 졌습니다. 다리 졌습니다. 뭐 그거 있잖아요. 한때 되게 유행했던 거. 아마존. 전자런저 아마존 그 놀이기구. 아, 그게 거기 있는 거죠. 아이들 너무 좋겠다. 우리 선생님들이 아마 오늘 조금 신경이 곤두서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넓은 곳이니까 아이들도 챙겨야 하시고 우리 선생님들 오늘 하루 좀 많이 신경 쓰시겠지만 그래도 좀 누리시면서 선생님들도 그 유치원 안에 있다가 또 야외로 이렇게 나오면 또 약간 설레시잖아요. 예. 아이도 쌤들도 모두 즐거운 현장학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플루트님, 훈디 작년에 자식을 가슴에 묻은 32년지기 친구 보러 아이고 내일 첫 기차 타고 부산 갑니다. 다음 달이 이제 일주기라서 다음에 가려고 했는데 휴일을 맞이해서 한 번 더 가서 위로해주고 오려고. 헉, 어머나, 예, 친구가 눈에 밟히고 계속 생각나고 그래서 친구를 만나러 가시는군요. 아, 이게 우정이고 사랑이죠. 이게 예, 이게 사랑이지. 친구 부부가 신앙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의지하려고 애쓰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깃들길 바랍니다라고 남기셨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 플루트님을 우리 친구분에게 보내신 거죠. 아,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친구분 얼마나 상실감이 크실지, 뭐 정말 얼마나 애간장이 녹았을지 감히 다 알 수도 없고. 예. 32년 동안 친구 지기셨으니, 예, 절친이죠. 많은 사정들을 다 이렇게 아실 텐데 플루트님이 내일 가셔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같이 시간 보내고 그러면은 그 친구분이 내일 하루만큼은 좀 정신없이 즐겁게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좀 덜 외로우시지 않을까 싶네요. 플루트님 잘 다녀오시고 손 꼭 잡아주시고 네 옆에 나 있는 거 알지? 너 혼자 아닌 거 알지? 용기 예, 건네주고 오시기 바랍니다. 하덕규의 이 곡 들을까요? 누구도 외딴 섬이 아니다.

크룩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호산나 들었고요. AJ 월십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그리고 레인보우 브릿지 내가 먼저 사랑해야죠. 하덕규의 누구도 외딴 섬이 아니다까지 네 곡을 이어서 쭉 함께 들었습니다. 마음의 합한자님 훈디 작가님 내일 남편 출근한다는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유유. 저 혼자 6살, 4살 아들들이랑 이제 뱃속에 막내까지 어디든 좀 가야 할 텐데 어디 가면 좋을까요? 매번 고민입니다. 라고 아 남편 없이 독박 육아하는 휴일이군요. 사실 만만한 게 키즈 카페이기는 합니다. 예. 아이들이 키즈 카페 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일단 뭐 키즈카페 안 가본 키즈카페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약간 규모가 조금 있는 무슨 대형마트 안에 있는 키즈카페 이런 데는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요? 약간 보호하면서 이렇게 지켜보는 우리 예 분들 관리자분들 그런 사람 있으면은 그쵸 아이들 막 뛰놀게 하고 땀 흘리면서 막 한 2시간 놀면은 이제 에너지가 방전돼서 집에 오면 바로 낮잠은 각이거든요. 예. 낮잠 잡니다. 그 키카에서는 이제 오랜만에 또 스마트폰도 좀 보고 예, 커피도 한잔 하면서 좀 쉴 수 있는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게 사실 키즈카페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렇죠. 또 마음이 아픈 점은 지금 셋째도 뱃속에 있으니까 막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예. 키카 가시죠 그냥. 예. 하늘바다님 평화 평화로다.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단어이네요. 오늘 만날 아이들이 유난히 개구지거든요. 평정심을 잃지 않고 아이들의 말에 잘 귀 기울여서 공감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라고 남기셨고요. 예, 그 평화 평정심 오늘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랄게요. 우리 폴링님 교회 동갑내기 친구들하고 반백살 기념으로 후쿠오카로 여행 왔습니다. 타국에서 들으니까 더 좋고 더 은혜롭고 그러네요. 아침 시작이.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첫 여행인지라 좌충우돌 뭐 엉망진창인 순간이 넘치지만 이 또한 즐거워요. 친구들아 우리 다음 여행에도 함께하자. 오랜 시간 곁에 있어줘서 고맙고 사랑해 하트라고 남기셨습니다. 아, 반백 50살 에, 탁 또 된 기념으로 교회 동갑내기 친구들과 떠난 여행 좌충우돌 좌충우돌 하려고 여행 가시는 분도 계시죠. 일부러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을 즐기는 거죠. 에, 그걸

당혹해하고 막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약간 여행지에서 만나는 그 변수, 여러 예상치 못한 상황, 이걸 즐기는 또 그 맛이 있습니다. 여행. 예. 그러려고 여행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무튼 한국에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지금의 이 분위기 좀 화기애애한 이런 친구들과의 관계 쭉 또 계속 유지하시길 바라면서. 반주자님은 오늘 자동시장 설정했더니 자연스럽게 샬시에 스며드네요. 너무 좋습니다. 아, 알람 설정 어제 제가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하셨군요. 고맙습니다. 아침 8시에 탁 샬롬 CCM 시작하게끔 레인보우가 켜지게끔 그 알람 그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세팅을. 예.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반주자님. 챔챔님, 처음으로 글 남깁니다. 올해 결혼하고 잠시 일을 쉬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요. 다음 주에 제가 꼭 가고팠던 회사에 최종 임원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머. 여러 단계 다 지금 밟고 올라가서 마지막 최종 관문만 남겨둔 상황. 떨리기도 하고 여러 일이 많았던 한 해였는데 올 한 해 매일 아침마다 훈디 목소리 듣고 힘을 냈었습니다. 오늘 문득 커피를 마시며 청명한 가을 하늘 보는데 감사의 마음이 싹 생겨서 글을 띄워요. 우리 애청자분들 훈디도 행복한 하루 보내셔요. 고마워요. 자주 놀러 올게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그래요. 다음 주 이 최종 면접 잘 됐으면 좋겠다. 예. 하, 마지막까지 그 힘들게 또 여러 전형들을 거치신 거잖아요. 예. 제가 그 마음 또 압니다. 예. 최종 임원, 우리 사장님과 국장님, 예, 뭐, 여러 고위층 분들의 마음 속에 쏙 들어가지고, 예,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출근길에 샬롬 CCM 들으면 또 얼마나 좋아. 예. 챔챔님, 화이팅! 예향 기획 프로젝트 음반 중에서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0: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축복해주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제 자매를 원하십니다.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1: 다리 놓는 사람들 주의 인자는 라이브 음반 중에서 전해드렸고요. 예향 기획 프로젝트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까지 함께했습니다. 우리 미니와 영인이 분디 굿모닝. 저 인천에 사는데요. 휴가 때 야구 보러 창원 갔다가 광주 갑니다. 두산도 기아도 화이팅해요 라고. 우리 야구팬 올해 정말 야구 열기가 엄청난데 그 야구장이 주는 그 낭만과 에너지가 있거든요. 또 이 가을 여행을 휴가를 야구장에서. 기아 팬이신 것 같은데. 예. 축하드립니다. 가을 야구 진출하신 거. 근데 아직 그 순위 싸움이 계속 되고 있죠. LG랑. 예. 아무튼 기아 화이팅해요. 예. 우리 허유미님께서 좋은 아침. 내일이면 이제 연휴 시작이네요. 소피의 여행 듣고 싶습니다. 청하셨는데 이 곡을 1부 마지막 곡으로 같이 나눌게요. 소피 여행 듣고 2부에서 뵙죠.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 포 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